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 주람 털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 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 탕 총르 치무소 조네 쿨공 탕 레군 기레 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 탕 로 야바 류슈 미바 미쿠 나와 소기 네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장자 투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자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권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교급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원곡컵 겸미베 짐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곡컵 겹굴 꿀무치굴 탁발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곡컵 겹바탕 권내 탈외 민컵 겹굴 랑을 국송라 숙 겹굴 랑세니가 펜라 대탕 용투
1: 토르충제굴 매수엔 변자친굴 직 렘규그 총간 아 토라 총재 굴은 즈거 매선 된자라 토난 시거 타만 테미쇼라 매피저 시미쇼 니 소다르 쥐람 타 된자 튕루 시브린 네사라 인조 시구시 기즈이 매균 총세 칸점 렘부 다다 아 매선 뜻된 양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워 양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부제 이번에 칸점 타 장급 시구 숨 매선 제거 다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조 세고시 계시 매견 총세 양 타베 고데 지세 피조 세데 된장 빈송 용세고

0: 기랑게 두겐티시 로나
1: 다그리 로모게 겐기노 딱다시
2: 마참보 요마시
1: 두즈가 할래도 기랑 삼매너 수삼보 요제
2: 겐요네 대비너 예제너 로디로 보게 겐조드 겐 삼보 요시
0: 聂陆屯则动了给光家线索。用啊，聂陆屯落魄了，捡起了虚火。聂陆屯不顾在阿姐，今天军务与总督所见，来回可再见。
2: 听这些呢，也确实。

0: Rodin Boku, Lengen Citrus Sigmashi, Dile Shange, Sam Lutone, Kurbu Mepsu, Simshu Garpeda, Tsangme, Tunjige, Nyamdu, Gangele Juje, Gera Sabsuri.
1: Alai, Kamin Kartusunda.
0: Rodin Boku, 나주당기 갑디조 장제시리 미디 레랍지오 마르다 지단이된다 시기체강라 첩시캡체 고미다는 구이기 조가 가장마세 게나기 막시젠 카네 갑디조니 요마시 중국공전당의 구지체베 사제계가 톱구이나 니바르토 시자 니된다 먹주상마 장제시리 케베 지격군동시기 구지체 공유시 Nye nyamsi da, samlu yu rin dambu ju. Midi, Mao Zedong rin xia.
1: Mao Zedong, yang Mao Zedong. Da qian na dang na mi xin da mi du gui. En lai, kirang dang na xu zha ni dian xie, tan de top dang kwa su yori. Kirang jun da ge, kwan zu da dur tu mi du gui.
0: Mao Zedong ki tep ge ju jin, ji dang ge mi zao wa ne tuan tu ma xin. Dang ge gebe cedu ni ge cong du ne, 진강지위 탑주 수구기 꼬중국 의카 창매토네 마오쩌둥기 미기한다 도와서모 신뢰 하그유베 라주통요시 마오쩌둥기 성주능시체나 사치카두이네 등유토구지 하그두인토 가치체두다 닝그체베 거울어 그두이네 닝유기 텁시닝시 다리기 통동문의 시에네 계생한 줄로도 마오쩌둥기 삼천년째 목분 구조를 그루매나 나라도 상마 장제시 로우기 존부차차요지 마오쩌둥 유야 나 저 딱 수납다 중화미리기 수납시

히말라야 시베 컨지 유고웨 므네치나 티니 컨지 고르웨 쯤닝 양짓하 양신 갸치웨 타베 신컴식시 조베 므네치나 티니 미르 망보 시차세 파사타 지웨 추베 사튜니 초시시

내딜 초외 속자티다기 미기 왕부유네 경외 피슴 초외 방주디난 주디 히말라야 상와르 신도치급 此所以 타체리게외 모차르 등규토모통통 스시기외네지에나 디니로코모 강라최도 네베 토스시디 디가르 세스룽웨 이타유엘라 我不信大家语 什么催我谈就归切吧 一大家我谈编战于我呢 一门来也是一句读错你其他人 你这读足其为念地儿 其所给云坛南洋前用你 恰拉可应属顶国儿家心 강가시외 추람도 초외 최소기 신함라 돌듯이 차라탄 자외 동체문의 지어나 무큐기 담자니 군대 군총기 주간시탄자

0: 잘 또 이제 롱지 합시다.
1: 동미, 롱지 자스 마시.
0: 润之, 他这年让你要解谢应的。 让龙卡最难的连那广播学过一次现在过去要马上
1: 让了岁数多?
0: 岁了没成马上你最近这学着呗要的你苦苦的姐姐看最浓重的大娃有年意所幸他过于满足人到姐姐谈的是为了关注而打究竟他没有恰松啊让给我本来的姐姐都是不对
1: 当当妈妈给 列황체도이
0: 쟤는 랑게 상마 여제시오시 공주치기 인스 쟤나고제 초가로시
1: 니네민도가 삼르미라 딘딘 당내제로 주야디 모네이 가고도
0: 다구신창롱 마오네기는 정마시베
1: 마르마게 괴망라 탱망 징부시 장제시 마심 치그르베 마심제 치슈디 다고싱창 동니체 쪽부능시 락부창부다가 유토마리생기
0: 띵원의 동니시이너 마마르 결안의 용마시

0: 주시마. 장제시 저회영 가다제. 계세 마르마게 다구 신창 마겸너. 콘줄람사 멍주 개불럽샤. 티네 유마. 순도모 불 가다제. 계세 다구 신창 마겸너. 콘람사 봉늘쇼. 장제시 오메. 괴양라 진제 군동치게 럽샤.
1: 문에 다르샤.
0: 陆军泽东, 既然给赵云那句苍木信给, 蒋介石也将不由人, 会找我, 国国大爷是个人, 大项目了俺就肯定求人,
1: 蒋介石国不灭早, 俺就, 提来将求人, 蒋介石, 大国行场了, 东国也不救, 去来去个求人, 换来吴将军, 贵阳小鬼,
0: 去算人,
2: 这之前呢蒋介石故事喇叭也不行不行俺最刚刚的直接苦够咱们俩生日恩来哦我最孟启谢莫润之烈度孟启莫据你别生气听哪你的随从哎他的让同居都是得对俺就藏面东西大姑心肠了也不能用我们多
1: 润之没讲人去了下恩来马上了人也多些马小吧各队他最近他的接待大家有马谁马也变了老婆家家他家也有马谁俺最难不咋宣传建议民宿观众出去做不会
2: 哦内陆都苏丹不来他还没得过儿子是我这我
3: 啊，没归主席干了，没去请我去，两个忙过些差多。
4: 啊，接到，陆队家乡小组的，接到你组的组，我让最他接，其实到我们团不赢了，陆队落魄了，他接住的。
3: 的陆队落魄，咱们家连过位，年纪是啥情况？
5: 类似。
4: 嗯，想想，这是的。
3: 都是的，毛泽东俺做来，明天人多啊。嗯，俺
4: 来，民宿出租住下了，俺别的没退。第一件做的，看人家那若钱的生病。
3: 大哥嘞，年前呢，陆队恩那个那边呢，参学下。
4: 没嘞，年前呢，陆队泽东给哪呢也学用啊。
3: 老毛，贵州没去了，就得去三月上，他得去了，主要妈妈你这些，找我过什么来，出也上不要的。一年学用的三大呢，听三大能回个陆屯街，去让了说话请不去的。是，陆屯泽东特别去给的，热带西个强大街，格么哩，没还别说的多。现在俺陆屯恩那个电线了，没听有。
0: 老婆，家乡，陆队长，俺已经拿把多钱拿收银。啊，一年，陆队长东了，大当天，也几个钱了。现金了，谁来没得？没给没钱不是？俺那他把了，军团检查嘛，说是没生意，几个人要去，同个钱我一拿，今天过了先生。
3: 米克斯克图伯伯的，当他马尔马克连王大，丢了点给钱了，根本就不注意用嘛是。他为开些兄弟，落到他米干过谁？电团说了装谁？他的电团的毛泽东给抢了用谁？年初八天的，落到毛泽东给，电电中国苏西马给你拆迁，为谁电别了没妥了？绝对不是。
4: 大国刑场了，马杰伟啊，刘东青也说，下一件了呢。王爷，王爷，陆军毛泽东的周恩来、王家祥、秘书们共同出去做药，目前又不下一件了。王爷。 상매 무퇴시였어.
5: 고바기 인생 직계 중국 공산당과 수신 마르마기 시순 책책이 당부인부터 다구 신창라 마이기비아 땡히브네 다구 신장 마르도 제베 파당 마오쯔동 레군 슈브네 라수 제베 파 고바 총도디 주의 최소기 균두당 척도민배 대 마오쯔동기 땅당 마르마기 우진 내버 전주 토지

0: 지저 당공 아닐람시다 안주
1: 아네
0: 닐람나라 아자다바라 동제 대주기 디네 콘조 어
1: 아치 닐람디 팅추장 시에슈
0: 지저 라바라 콘조 팅미두에
1: 정금도 봐라 정부 양승에디 키라시도 그 뒤소로 가다제 나저 너무 참 취인스기
2: 부딩아 장주 저를 시해주다
3: 정부 양락에 그 아마 기랑게 급게지 세스기 콘트 성내 지역에서도
2: 그 아마 너 뒤졸리니 주도 매베 니 싶어지 급게야디 시한을 삼 담으라이 니 세소스 할 수고리
1: 오유들의 채통만 손 봐라 도스나 니 다들 안 튀기지 그 너무 참 세샤오
3: 왜 드디어 좀 하셔 고쩌면대요시
2: 다마슈다 리더 중부다 중무티제 에고 교수상 무드면아 예미소 연락과 친구 고즈 고대요리
0: 빨라 네 군수님도 친구 이내 다양주 증마리 다양니슈고리
1: 중무
4: 세샤 샹오네스 소님비
0: 아자 미아디고리 之前的连一个人 我就拿他的地震送子 但要你是之前的能力上面所有的土地
1: 中国, 蒙古西 这些的恩基马多连土地 川山列界, 马尔马卡尔新西部大土 强对着过山岸列队 巴拉库纳最高车当权 王院长了
5: 大哥心肠开快面对，
1: 面对。
5: 毛泽东这都压西的对，恐怕给生真堂，能不住女婿不得对，光是他都年岁也不得下。哼，光是让啥的呀？可怜呢。毛泽东，毛主席有个差不有事。我卡东去年等于三十几。
1: 我院长了。 계란게 쏘나 마르마 야실이 돼야디 미유 소르상 두슈마 닌접 센트럭에 갑자기 신다지라 주요리 쏘구유벨
5: 마오즈도 탑지 디렐 개부역지 난지 몸에 먹지다 꼭지라 썩부지 우자 눈물 고소라 흉리게
6: 두시라 멋지라 로프
7: 蒋介石噶当街，武将弄鬼打，赤水曾居些鬼了。噶东杀上西水，前村娘子去，贵阳国中国会听阿爸，苏鬼了俺做，卡地接头，跪墙了别就登记。嘿嘿嘿，蒋介石妹妹，我那可来谁多啊？你些狂了不少松，鬼弄了捉呀个，噶当，他的呀，武将弄过了七落接不住，嘿嘿嘿，噶来谁多啊？
8: 哦，以前呢，俺做检查吃不吃多，是检查吃不了。检查吃不了。接东国的宋双流到我身边采取多年，中央妈妈给萝卜多开卷呢，毛大舅都吃水上过听松街话的，蒋介石妈妈努不了气呢，跑到竹里三年，穿马给这句举头干过呗，干当。这位孙翠莲到底，妈妈给到我身边采取十几单，你说你呢？
9: 这日三国听西街呢，遵义路听松立街，红路路崩局给崩得泥巴汤，出不了准备，亏钱不养。这位孙女来对不对？妈妈开局呢，老路崩局前的，武家三国局呢，铁杆贵阳的局不对。俺就看你过去多，唐国的贵阳了，没出钱别过送没不接接。俺最内这么过，可都贵阳说，蒋介石。
1: 还是得去买房子。喂，
10: 我院长了，公公没送，公公说就没送。
1: 是的，马上走秀马给，前面走路那着急，武将上不准下。
10: 去哪是可急的吧？
1: 快把嘞，躺到那你去找去。
10: 大谢马哥，
1: 你也吃下去。
3: 妈妈肯定长不出来的。
1: 太监，现在你是空了。
3: 刚才贵阳太监要买单。
1: 开水公司通买人替代了，胡弄了庄严面呢？点点贵阳的创业当不得，太监要不得。
3: 三弟，三弟，三弟，三弟。
6: 你不得，特别你不接过来，下桌弄东西。他的忙着呀的，下桌弄东，听你接不接？
1: 哈哈，这下去三弟那里，
6: 与马光头白说我，点头不接。
2: 马马给我们举目贵阳给下六个月节，俺做到。他捏住的。
3: 是，蓝山龙岩大灯马上，孙都大灯姐，蓝山落实了，还有原因的。
6: 蒋介石，孙都没过了，下午龙里了，学死了没呢？俺这再把面吧，弄来云南的去呢，这个没着。
1: 嗯，年前的要吧。
6: 俺做，头最头也忙了也解多，年前呢。蒋介石的，他可差不多撇钱了。
7: 主席了，可这次，
6: 你与马替我打点子钱了，谁能生给？俺最没过，卡送了过，谈过的，贵阳了小，怎样对？你不得有在教学团的，下了，可多文安大规定了，湖南去了，退出去。现在的同志呢，好想找个，找到，他最猛的就当钱。有嘛下了有不到个，俺最南山好想的有，看你的国家，贵阳的龙里了，另外家的女婿女婿给，咱们妹妹云南了女婿去，这句强那句。
1: 我院长了，龙勇谋本。电给上下国送企划组队，共产党二十年三十年新查检，昆明的列查下，他的昆明。

0: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주 양수 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도 로스틱 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추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비타 나궁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셴 유비 셴셴 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네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미망부지게 와양 냠주네 한국 가르 공부였어 제티기 예 데비나 링고 대당 초에 다르마탕 견과기 공개 한국디 뷰제 빼레스도가 한국디 요디 토부송다 Jianguo gangbei chido ma jia ta. Ti tu bu ji le ya. Ya yang wu yue ba. Jin ne gangba ga le ma gu ta. Wu na ma xue bei, qie ji ding zui du ga. Ne de bi na. Qi rang tu lu de wu an ne di si nang xi.
3: Da ya zha a ji sa.
4: Zha de le du du zu ge.
3: Zha ga di si si ge ba ke yo ma re. Ran bu lo qin qin de ma re. Han li fang di pe ji shi dan ba. Di na ge ju zhi zuo ne.
5: 永春的名字里切张炸裂卷起面都拉炸哪不也不去切意所以这盟友的店家韩立方陪去打的这个人都写干部就站起瀑布打所以这盟友呢去去地来林子去瀑布打俺的球鞋打呢所以也不去林给炸呀我是恰恰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陪去打呀的韩立方给吞下沙布的人打起落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细打南部了呀南部帮部
6: 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的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书每周三遍我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克布洛车开车韩立方从康哦现在这些嘞南京林国大街很多的可能呢这让我如此呢呢那可能可多艰难哎阿斯国的许多
7: 오야, 대미 꽂으십니다. 다 달려 한국에 오늘 수고합니다. 두부, 외부, 양구, 조부, 하장의 야우도.

0: 노부 장직 된 디간 여야 주주작다 마태자 아메 밀마체랑 제리샤
1: 아자허라 녀키랑게 보디 밀체주메 큰데제주메 녀탄들람사 아자등라다 칸라세아주이
0: 나가드 저쇼모요 나랑 시에사마르베 텐다디 수칸지 시에쇼모요
2: 丁阿的他姐夫前主席毛拉给给这边不得给他给给那不是吧你那不会把拉主席毛拉是吧毛不骂主席你的三十八回毛主席吃了的这席于三你的创业没毛的这游戏苍门旁边你个奴不是
0: 此所日日节都是没不巧的俺最顶着头了毛主席没得过冬那给你可还有些秀霞让老脚变脸不得但没下时没得了休息我出在中国时三几年都没压顶着可这些不就没得起的不吃呀有什么 Kienpa semche la buo dungu dungu shi Buu mil zhe ya di Khunzo ya ya chen shida Jema sarji ge ghe tabsu ne Suwa lian ta ghe shi
3: Acha khe la Kirang ge cui sun ya yu mi di nye ce yu Sa su de xia Rui wang zhi Buu ni du Chung di tando wata chue min du Ku ni tanda Guang zha de yu
0: Nalo wong dunye buyun yekri.

0: 장군하고 가르고를 춘치 주요 말다.
1: 멋있죠라. 시다. 저지 삼사수.
2: 조심하라.
3: 야. 그냥 가자가 여봐.
2: 녀사슈. 조심하라. 아자 헤라 숨세수. 보범으시야.
0: 어지.
1: 어지. 어지 로봐.
4: 제스트를 씁니다.
1: 더 제스트리.
3: 도시나.
1: 뭐 뭐 대타를 해도 거야.
2: 나다미도. 이내 아자 헤라 콩.
0: 저런 가르쳐도 와.
3: 쉐다.
2: 아자 헤라가 보고 밀리테나스.
0: 밀리테니 여르베.
3: 소제소.
2: 산에 다가르샤. 사자지리소. 니 아자 헤라 콩라 키란다 추도 나슬라비데 이내 콩게 니 칼리큐 니미도 톤도디 가이 숨기
0: Rinzhi,

0: 아차, 아차.
1: 민준, 랑크 데스요 봐.
0: 먹고 람솔키스. 거두열 아자라 메기 버셨으니 따스가요. 근데도 잘친 두고.
1: 잘친샤.
0: 거두열 아자라게 보고 밀디엡스기. 저거 보고 밀디야 무티 차송해.
1: 디콘 램프메. 나래 다 제비.
0: 와제 아자. 녀디 공니키. 아자라 쇠동아.
1: 미른 공디 근데 라죠.
0: 아지 디주도 정마지. 나티피.
1: 상게 인지 구제 칼 년제 저쪽 지진의 옛날 용마다.
0: 네 신규. 아자라 요소. 야. 오제. 陆廷中学习啊
2: 何明人, 然后就该用吧?
0: 过对了,你阿家没给我消息, 现在大家要用吧, 陆廷休息啊 亚久啊, 你阿家的大道歉吧
2: 你阿家的大道歉啊, 第三节鬼火里, 然后给亚久冷马的
0: 我是, 阿家, 阿家两个休息啊 俺那么临时度, 洗澡差不多的, 俺也连女人们多啊
2: 阿家点个就是卡的鲜鱼
0: 阿家, 哪是等给, 你阿家了,大道要去了
2: 什么这么个?
0: 阿家, 俺主意, 苏哥家去了
2: 啥意思我家个起啦哟嘿中间的苏我家个起啦阿姐给咱给名人了我那点点送别名人也肯就没就先嘛女婿苏我前不前面没到老群居日的阿姐给咱不钱能够对

0: 마시 당당하죠. 장제시기 고르좀리 유튜브시 이내 미디 독서 방부킹마시 직제는 미디 서다카이기 다도초위 막종세시 쇠대요시 제자 고르좀사와 강교 고속시 네바도 강교 다도초우조욕시
1: 老莫 老莫 老莫 恩来
2: 当啥都当啥都啊刘伯承给爹浪啊移民快转去安顺的他都出行送你的话呵呵出行送了这个梦境莫名其妙转吧到我几次过的都是的对俺就浪个心大心的给你一下其中我给送送刘到我外边七女十不年的家里面七女十不年的托人发了 妈妈本都谈过他学习的激励家的初中工作前呢罗定三边三边三座门口合作性这个容易生意给专门的梦秀资金的庄呢加大定区的找我妈给他几对门工给推到的工作前边找我旁边罗定庄那呢蒋介石妈妈大都三个方位数三名数据工具天花板接什么就行回家要不下去吧
3: 休息准备了
4: 准备了
3: 拿点小碎给他俺老友
4: 了拿点他俺老友去等回去拿你一笼当去
3: 来
4: 不是不你准备
3: 你们休
4: 你周末
3: 呀他妈去不来呀他的你们都有
4: 是

0: 家秀玉老用呗，连接看不着。
1: 秀玉，西安那美女姐可都老用吧？
0: 她的女工连着伊，给她这个了美国话听死伊。
1: 七路下面，有啥穷哎？
0: 啊，倒是啥穷？一年个男子年忙差节，你们认不到大名都。
1: 啊，他去偷嘛是？是这个了，面子蛮糊涂。一年偏女，七路面能些要嘛是？
0: 没了。记录我们公司了都你回家了成都每年我准备个路队马过去闯下死
1: 找我用俺做的年夜月现在免在他们西来等过去我这让去叫过了快下读给
0: 快下没读你那把啦他对俺西安了每年我准备将西一家早年接他长了头就
1: 且呢让去叫真的休息同去给
0: 现在张老爷可让江西的老板老你辈几个爹朋友一些嘛妈妈也没不随就叫整个大秀霞妈妈你们都轻松给
1: 钱的姑娘妈妈的修不住
0: 哦了现在张老爷听着苏妈些等到就叫整个空一所给不送给
1: 老楚主给西内国族年岁快要多
0: 罢了
2: 唐都丢了钱币呢，俺做那么多点烈士，你也参看三大米，国道大，装不远呢。俺做那个送来当面名多，藏么年个多，俺们这那样啥事？
3: 老莫，上个些俺们送不的，卡了个是。
2: 冷不唐国的罗宾回个，天泉心差不大个，蒙古养个那对。穷来的大义举，听那成都大坝的关总的亲，他们的闽江三国对局重视。
4: 啷个的？刚开始咋有的？成都是转给的我的。蒋介石他的重庆给马家，成都不。家伙，林素姐姐，他可不的。成都对他送葬，这马周姐姐了，偏脱不来。我做钢汤半句了，偏拖也有嘛事。你先呢，啷个的？今当主演没多。
3: 老毛，上个些那么你不的，肯定是着了。
2: 嗯，收到，
4: 对的。
2: 那么你不的，莫是找忙个要嘛事的？刚开始不要事，
5: 弄不了卡住了。他是多大？中产？初级？的呢？我爸住在这边，
4: 嗯，
5: 人家的要我命多。今年没牛羊送葬，没工了，都是人家看我亲人。你呢，不没得洗不到，他人过亲人。
2: 嗯，姐呢，能不送不都买到要嘛事？给个能不的住就是，肯定先不给钱，没工找他。
5: 其他你不是，落水拍马，用些水不拍，穿墙给，我心没崩，要嘛是。一年人家的，你昨年牛牛日了，没崩钱不，台湾猪牛要嘛是。俺说额头别那日，土佬这边干了，他都肯是给我出呢，干俺钱不拆就一把，点给你。
3: 我女大小是当姐，你女婿姐姐先了。
2: 嗯，舅舅咱咋不算咋？干了过了，钱你个嘛事？俺最头不做，明天给舅舅来煮不咋？看最面叫那小了，大多咱不追。家大小送了许多的棉吧，苏龙娘喂，啥都看着给妥些。
4: 大哥，不管我怎么了，马家的顾个不少的。舅舅听这里头。俺走，丢了小狗嘞。
3: 用啊，老莫，俺来。他个前头，过他工作，你得听故事。可最记得俺做花脸玉面，信用嘞。
2: 嗯，啊，我们都西边那句，俺最穷是要嘛事。现在娘总嘛结婚了，俺最两个蛮好笑的。娘总特别急了，俺最两个孩子结婚没，上不起这档子事。 시에마도 나도 신구치거지
4: 도시라게 도군 좀 시자 나도 불굴래니 먹고라 지주까지 시야라 로스교 미리 둔지래튼 여고조부리 예제나 중앙사지 먹을게 소도 소제 증아 심조치구위
5: 마미튼유 로딘보어청 이리쿠이라 차례는두 총재 침부터여지
3: 용아 도공아조 소도 소제 전다대 주도제도 이내 장마 청구시야주 장고타오 급수리 루닝구시다
2: 그거 민구다 사와 가리미네 사제 배도 유배시고 맞지 류교 맞지
5: 황청
6: 라
5: 장개 남산 중앙 기타 친디 첩세 오윤 전라다 관도 보시라를 표가주 콘소 삼로마고 마담치 루치 심지게 당 중앙다 봉대당고 소야 처리치스라
6: 레스 녀랑 사게야 친구
7: 녀사슈 주장라 연다슘 중라 피스
5: 야피슈
7: 레스
6: 연다슘 중라
8: 어 주의 관라 주시장라 공감사
5: 연다슘 중라 슈다
8: 레스
5: 기란 소마 피네 파세가 주지유
8: 주시장라 잘래 가리나
5: 담사치유다 레스 녀서슈슈
8: 영이 담사 가리나
5: 로튼老中 기란간수회님네르바
8: 홀
5: 계세년노매나 기란다로튼쇼균 로시콩라 河南광山内 마르마르쇼브르바
8: 지 디디수지신자민라 로네츠핀포어지 녀콩라다가텐카시스주뉴유 나이콩니지워라 마르마나쇼비
5: 디디쇼균 포모 춘추쥐다 是吧? 타당한츠 지경명강기 내옆에 차사합시다
8: 다그지
5: 녀커도 쇼인 로든쇼윤라 마과정어저시지유
8: 오지 조시장나게 녀포모 마과정어저시기인라 쟤너포디 기내래
5: 계란게 도주여리 계자유배 류란풍 튜브 류라르다
8: 오네 땀사장지 쟤는 주변 流浪게 왜들 남도게?
5: 쟤랑 삼자매나 로드 랑풍래 삼자 대대 여마지 로드 쇼윤래 삼자매배 이시.
8: 대다티 쇼윤게 나만 시에 가리나?
5: 로드老中 쟤랑게 나도윤 퍼미치할 감매부터 킹그리. 다른 얘 쟤랑 두다 쇼야디 대대 너 여마지.
8: 시 쟤는 얘 기라라. 토체나 슈기
5: 야송마지 들으지라 딤제 아라마레나라
8: 허지 디디 인고추
5: 로드라오조
8: 라
5: 나통도 레기 들으슈담 다셔이
8: 어 주시장라 나키나 제니 튼타 슈아유
5: 가르제
8: 아 딘시 치딘시아 고르 슈아이
5: 로드라오조 기라공차 니세브싱기 나통도 다리 주상 다가셔이
8: 주시장라 나 계저 치지라 니도도 계승 안 나서 치디나나 망조 근데나가 예만 안 나서 의원의 치디치디 망조 도가 최 더요 말이 쇼초게 꼴중 그급라 나서 마 터버죠 이내
5: 로딩老中 기란 감면어 내 삼시 토기 이내 기란 엄지 소장 접시다 변조 마도 탑수 태라 규모 여마지 나도 초용네 삼당 걸다 잡아
8: 제나 딘시미 세트다 퇴질 찍을 제 마지
5: 연자 좀 부족라 기란 남사 명가 태시 기란 먹터 나서 피게리
8: 주시장라 니 기란라 귀구다 이지시라슈위
5: 더동아 괴구르다 이지 탱지나다 영도구에
8: 영아 도수슈스

0: Kari, nga chubi liu la daga yong bi yin. Rang gong mi duwe.
1: Nye tige kawa chi ni re.
2: Xiu sha!
1: Zi, zubi la.
0: Zizia ting a.
2: Rang kar chaga yong ba. Lu tun xiao sun.
3: Ye!
2: Xiu sha, xiam chi yu.
3: Les!
0: Ale gu da. Zuxi mao la gang a gyu sung gi.
2: Mao zuxi yu sung gi. Rang yong zi kar chaga.
0: Kizu nyam do yong jie, bum di xipa da tuwa yin go chung.
2: Zung mo, di zem ri sung duwe. Rang yong bi na, a za he la kinti chaga.
0: Nye zem zi me, zuxi mao la ge. A cha he la ki jie keng rin na chui ge sung gi.
2: Kong ge, ngun na di de sung gu duwe.
0: Nye me bi xie me.
2: Zhu kun.
4: Ye.
2: Xiu xia, ki lang zuo zi zhe yin.
4: Les, nian ge zhu ge ke lin jiu.
0: De ke lin ya ka ruo zhe. Nga ne zhi wo ke gyu ma za kong, de mi sa nye ye dong zhu yor sam jiu. Yin ne za ce di, ka ke chi mi du. Du da, ni me ca gan la, na ma bu ting zhe. 对다 칸이 딘제 가르라 첩차비스도
1: 진짜
0: 첩차비스도
1: 헤 진짜 띵아 주 배판상 뭐 보고 세가 주디다 챘나 시다가 흘렸사
2: 진짜 가르치니 야 마사콜로 네 셴베 그제 셴정 간리아 서림시 클론 용르치 우단 카 주리 게스 용치
4: 레스
2: 네 셴이다 디제 마르다 루디
4: 레스
0: 레스
4: 도
2: 주베
0: 주베 레오라
4: 라
2: 마주 무디레메 다도 야고 치셔.
4: 난다 먹어.
2: 어야.
4: 주이다.
2: 상매 이섭치야. 야저림치 우당카 주리. 류도 균균치.
5: 상매 무겁디. 나츠 중상라. 묘도 수업스고리. 이내가 엄지세지. 差不多 米了你们一个切吧,土牛妹 总不一样了,是那个大学姐 我做老中餐,都是求自己的 休息 可不得让给你们去 给他呢,让巴拉同志,是不是学习 卡巴里呢,我做那的马接起我的

0: 아로
1: 가세소
0: 아로
1: 왜
0: 가세소 너기 아르데
1: 아르슈가 가세소 세다 마티십도
0: 암들아
1: 하자베
0: 아로 나메게 보스 나케브로나 나신데 민도 아로
1: 나담도 식마시

0: 주민아,
1: 가 좀 봐. 쇼샤, 니랑 쇼태줘. 다리 너, 장애갈 게 싸웠네 마치 아. 쇼샤, 야, 쇼샤, 야, 가만 신소.
0: 걔랑 가슴 속으로.
1: 상이 너. 주민아, 아, 쇼샤 통화문도. 가만 신소. 하고 오면 줘. 조금 제대로 동시. 레스, 줘.
0: 들텐데 미도. 주민아, 이따가 지금.
2: 야, 왜? 지금 내 개업다.

0: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1: 야, 야, 야, 야, 야,
0: 야, 야, 야,
1: 야, 야,
0: 야, 야,
1: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yami kimbe nokung tibu mepta nokung kakba na chu yangsu de ba gona guyu ko lochin ni de loch chik chen chem ho to kwa so gi yami ni chu thun si gyopu ching pi tang to phep ta ching pi tang gi thun che ching pi lu ni ge gap ki chwa la ki yu be yami na chu chu si si ji xing gi nin chu le chu be min chu di wen tu gi leng kyo thab lam gi go ne min chu nokung gi sa wa ge thub la min chu gi gyu rim nang kap ya mi go be tha na gu la phu tu mi be tho ni xiao yun kang ya mi ba yan ne sang tu
1: yun tong ya me ni ri tha tie wei ren xing gi ya me ne la pian bu yu gyu rim yong la xie xue yu be xie xue bu chi la ge lin yu ka ba ang cha le wo ge gu ji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ne la sen 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e bu sar be ka ji qing bi tang nanye di tang di ne xi ge zi lu mu che di ku ka ji qing bi tang nanye me che chong kang lo go chong ge ni tong qu guan bu lam lo go lu chong tang bu ka ji qing bi tang nanye me che chong kang
2: po da tu sna lo che che de le ni po ra ro bu ka che xi ge ge bi je lu ga na lo che ba ju
3: zhuo huo de sheng bi da yi ne zhu du kuan nen gang ba zhi ge
2: 한국에
4: 보상차지
2: 罗吉帕卓扎卓也得我那样我是得我忙是能给扎张是得也过是但样是是是恰斯但我觉得扎卓扎卓也得你那罗里亚卡吉下岗不拉索贝出去预备你面子当的忙不有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也可是不起多的罗吉帕卓扎卓也得扎索也我那样我都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扎卓也得
4: 고르든지 등굴에 재미고 감니 연여세 광세 고릉업중으로 타 고소르고 인베 톰종직 표류 톰종 최저낭내 닌뒤낭 뷰제기 내든 유세 튼제 칠로 제초
5: 나랭원 시나 리자알 갑시다유 제타들이냐 챙아 로게바 드한 거디 권제 리스타가 요미 오늘 칼레시다 카마 좋아
6: 나 콤보케벨 갑시다유 카레스나 로게바 드 한 거디 권제 콤보케 제겠네 칼레제 그문도 대비 쉽지도 와
7: 나지 남주 주인 정신 난지 되기로 봐 아니면 로게바 드 한 거디 담비 한 거디 티투부 유자 추수 그제라 내 감분에게 민도
8: 얘네는 이제 공부만 못 하는 자이나 로제바도 한국에 있거나 강고 양고제 대부제 저에 잡부제 공부 그제 전에 강부 간지 넣기도
1: 대줄 함 차지로 고 야탕 국주 고군에 죄미고
4: 로제바도 함 차지 예녀세 광제 고릉업 중 얼고 타 고술 고인배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배 통종직 표주인
9: 아씨 저디나 계속 주지
10: Yan这枪擦下
4: 제산제 춘지 쇼교디가 가서 치도다
11: 我老公这是看烂死自己啊。
12: 卡巴马西亚，打卡拉因的，不过去过去卡拉的尼拉索的，团队阿米卡巴这。我们来自自己去吧。
11: 干哪呀？什么事都。出口入前子切查呢？他们老难周围有。
12: 过去过去，他我的知道小区里的民多，小区的这啥当阿米卡巴要。打卡巴出去呀的，俺也加进去。
11: 打卡巴出去，先，什么难难的，打个拉卡里面去阿米卡巴这。
12: 这，
4: 不，但俺们看的是，咋着？卡巴尔救命！爹母爷，兔子的妹子，追求男。

개 뒤다도 도서 챌게치 저대 니다 담마타 치조츠 테마니토 창난도 쯔치 콘조 인지 섭서 세세 치고 카이스나 젠센 시기 치와 사와마세 타동 콘조 가웨 준비 창야 젠조 치바디 티니 제시 원야 제조 총총 디소로 자괴 되 메티 테조야 타다 세 최다 중심에 가시 제조 지기 카루 지지케르디 치루로요 페이지를 추바 대점 또 메베 임바차 그 세디 사주로 저와 마치 봐라 딜레 독디 제조로 르니 대유

제주 티 제메유 인수 츠베 로더 셴키 카난기 세티 함조 체베나 그 고메 초메간 제디네치 다유쇼 칼레게부터 경시 니만 노브리르 슈치마타 로규 류레 사비에 페본디 제주 초 남랑베 파르투 딜라고 코르니 제주 르시예

trop zui chi zu yin ya men zui mi zhe wa yue che xu nan ki lang xi de trop zhen nam chang san du qin ne kum di cha xie ka xie ma ra tim qin di chu qi tu bie che xu guang guang xi cha yue ti da ran nam xi tin bie jia yuan ta ji zai ji ma ra di ba le tin ge du men na zai chu du cha bie 二山朝上千步的你出名的是车巡风别交通什么铁枪用钉子没解决怎么预报他放在墙土激烈救济怎么幸运天呀日随即就去容易擦汤都到我们塞 Chulam gyu yi zi xin ya so yong zhe ti, tara chai he chuwe nang pe zhong yu. Shi tang na gui ni, meri ji xu xi yima ta, ti namang pe sum cok pe chak xun di gui par sen du, me do ta, jun xin nami na zo ki yu. Sa yu me be kun di ru, tang do ge zar tupe ni, pen zun, 接了七九年接着用新兵我这他赢了铁节旅年点兵接着给腾新他车都给新兵西部里也车手所接不是江头给旅年没接把了谁催就了车新兵所在行的最贵一万超越 端端你 주리 소조 제비 뒤주 개진시 인투 마시 콘즈 가서 칸도 케비 자동 다 사교를 가부 유에로 콘즈 뉴쇼 유구 세리 카마 처소 치고 견토 총대 치바 티 콘즈 닝접 사지 제교수 당디 류주경 중 토로 판조 위 콘즈 서브 토서 다 시사라 초대 마지 가미시

제초 닝군이레 야르세징 코니 다와니가 밀련베 자단기 예르두 통디 토마티시 제조 총회 니게 유체라 얌젠 철기 체징 소자 신 송메시라 자유야 체메시베 정김 코너를 되줄에 탑시메 로버트 그 로고 친구 강배 관의 퇴진 다시 뒤 아메 공세 캐르니 로리뷰 받자 제초 최바야 메비 아메카니 모두 세작되지

유점 송치 제초 통사라 대매지 제초 자자 젠티 아마라 샘제 조유메소 예르투기 자단라 니만 높친신 펜즈에서 서베 마부니야 니스리 잠베 최토 기베 니마디 파라르신 제초 총총 카시 자당 빙토 님아 소신도 드리야 균된 김님 시시 제 아메 제주 초로 손에기 좀 달아 치고 추 메 칼라 케르비 세리티 데네 르메베 텔레 간교 제주 추 조아페 유시

제주 남 찬롱 강점 추마타 타니 치료의 도 초와 깨다 안에 마와 시괴베 틀을리니 제주타 제리 집안이 관저의 행길이니라 대회 제뉴 쉰다라타 냠뇽 소조 집에 규림 개진 시간시 열두 기자다 냄시 냄베 테니 人中群众及点赞间给特别也不稀稀。

0: 나쿠라 커도 깨나게 아스포디시도 오야 땡겨꼬드시입니다 다 다른 한국어디 운행 쉬고 합니다 두부 외부 양구 조부 하장의 야오도
1: 스몰 행계 탄더 닝공키 넘시고도 쉬고예 陈官去了这么忙不好呢人心恰不冲我朋友车长在这边呢我怕了没出空干了这么忙不好呢人心恰不冲我朋友车长在这边呢孙怕了孙住子恰不冲我朋友呢人心恰不怎么怎么朋友车长在这边呢你怕了看吧恰不冲我朋友呢人心看不恰不朋友车长在这边呢来我孙怕了 내동去了这么忙不好呢人心恰不冲我朋友车长在脚步呢我怕了春子这么忙不好呢人心南藤沟车长在脚个呢挤怕了错没了这么忙不好呢人心南藤沟车长在脚什么呢你怕了车一去了恰不冲我朋友车长在脚边呢给怕了 播种了恰不冲我朋友呢人心这么忙不考虑够车长在脚边呢给怕了没到了恰不冲我朋友车长在女婿在个呢就让我怕了可入去了南塘呢人心这么忙不考虑够车长在女婿呢洗怕了满看了这么忙不考虑呢人心南藤沟车长在脚个呢来我怕了 生意去了南天呢人心这么忙不考虑车长在对呢来我西怕了特日吃不冲我朋友呢人心看不吃不考虑车长在脚尖呢来我你怕了你妈这么忙不考虑呢人心南藤沟车长在对呢来我我怕了干中了南天呢人心看不冲我朋友车长在脚什么呢来我我怕了 不行了南塘呢人心这么忙不考虑车长在我西爬了错气了这么忙不考虑呢人心看出我朋友车长在对呢来我出爬了想不了天明总他床垫卡几个那么想我的事了呢 母亲呢, 给那床垫卡几个那么想我的事了呢
2: 조도 정민지 칸키 로드쇼이 트리니 판데게베 친슈게 리서프로부 투다 남지 지르시나 법 닌가 티바마 세마티 샬로타 호노 규토 툴롱초 노브찬탕 창샤르 퀘도 롱부당 시퀘샤
1: 스마링게 남시오드 슈차르

0: 정거유. 그래, 그냥 호재 미대 되다. 미디 겨라, 손도기에다가 용부리비.
1: 쉬! 마신매
0: 그래 장구슈 거기에 다시 캘러치드 입에
1: 캘러에 나 당도 도사약 송쇼에 매와 캘러 그랬어 저래 나 사신다 내려줘이 내 레가세가 용비
0: 그래서는 네만 네가 요치 수고를 봐 그래서는 날 놈에는 야 하도
1: 디니께서 생리래지 견수 매도 기자 밑에는 수마표 봐대 뉴제
0: 그 시에 계세 중아
1: 내 시에 오늘 이
0: 그러면 갈 수 있어
1: 정비 정수유
0: 그 내용 봐
1: 우한 내용 이
0: 등을 내 갈 수 있는 봐
1: 등을 엄지도 전유유 이내 조 리미직유
0: 엄지 전유유리 쟤는 중로 매주유리 밀러 생세사 매디 소도다 처마 편유 가르유미 기량 아쉬어다
1: 생세스 규매 지동승에 하고유 장수다 참바빙그리
0: 단돌 리미직유 여러봐 내가 가르치기야 그래라고 니라고 했잖아 봐 난 내가 가르치기야 라고 해놔라 샤르 켜는 민도
1: 내가 내가 작바지야지 견수대 작바지야 이내지 양나 바디비 내가 유나 내가 약부치 하지도 유
0: 내가 가르치네 내게 배워도 와 내가 쓰세충
1: 내가 시험 창문 때문에 이
0: 내가 도수 대부 상관 결국 공제등은 님을 치르지
1: 야 공제등이 그래서 인구래 아무네 대 내가 생각 용비
0: 결아서 또 맞잖아 계속 창고 시험도
2: 쉬 야 니 답해 더 야 답시
1: 야 내가 시험 창문 때문에 이 나 대 내가 생각 용비
3: 지래 지 고차가 용아 내가 결아 고차를 더 대
2: 쉬
3: 고차고 시다 나중에 고차고 시다 고차고 시다
4: 류서가 짓습니다
5: 그렇지 그래
4: 단단민 주위 미세세 멜로디온 게 있는 쇼스 류서가 지 디린 캐다 솔직라 내장시 유주도 제가주도 세밀에 대입직라 소자디 당지부나 원라부턴샤
5: 공신위 주시지리 구자라 캐다 솔라 대야가 리너
0: 류서가 지수구 자훈나 주 세도르베 교수 깨톱이 차오래
4: 단단민 주 신우다 미세세 멜로디온 게 가구제 자주비기
5: 나수의 람사 장시하러 꼴십지니 전단시오러 네가 신고기 내가 소중시지 우리
0: 마세 콩러 내가 앙탕구디 강교 특시당지 류서지 깨구르스 쎄 우리
6: 아자보전 당당안주 토가조스디 시구케다소제 송마시 콩외호나미시 랄랭은이게 팀진이시 통유휴 은이비게 리스너 수시자랑네 술다 십시 아자보전 비게 리스너 심균도치 미 하마코세오다 고
7: 니센스 도슈데 드리카산다 정민도 호나리나 저와치스 시르 是吧
6: 단다 정조요 是不 고
0: 로든지 단다 소레나 주어리 생인데 대가분이 년도 연락 줄 기그리 보샹 만주 착제 적수 제제 간 그렇지 그래
4: 펑디스데 중진나 가비나 가부시라 요리 마세 만주 로든지 시고 소리유메 하고 요 말이 가두비메베 섭철당에 기념가 전부 요리 올해에는 년도공도기 상황주와 규제 니즈신도지제 지지 야부치우리
0: 하고스
4: 은이 가구제 미세선배 루디유제 규부도 난슈교 다당우리
0: 영아

0: 기라라 계란피비.
1: 콘서트솜집에.
0: 콘서트솜지.
1: 규식하래.
0: 조절라. 띵아즈 제주도비 공제다기 뚜시 규실이. 맞어. 공제다금이
1: 가슴씨. 중이 가봐요.
0: 중이. 가래 중이.
1: 처음에 와. 견조 콘서 공제당이 뭐 하든기 제 마시베. 소라 중이 매 가르쳐 버려.
0: 이게 계란게 송야디 줄로 송구이베라. 네 소라진제 람사 소화신죠.
2: 그치
1: 산지 문제 산지장지 좀 자하시네 지마스베 인지기 공다 주시스 갈스그래. 아 장소대당 타다 괜찮샤 원서 종류바 학국매베 电子策划的贵宾呢？从下提子，所长孔大给新人要上去，俺推到龙文少爷了，随意去了。
2: 哼，哼，子怡，哼，
0: 公子啦，前头俺最凶意的，肯定是丑的。
1: 娘，你到底说说这些事情嘛了呗？俺凶意好重了，对没？孔子，肯定是真的去。

0: 마조.
1: 레스.
2: 쉬쉬. 쉬쉬. 주저라.
3: 쉬쉬. 소바 켄로챠 니구챠메노. 싱랑세 소자 꼬르게베 힘바. 아. 쉬쉬.
4: 내 등기 셰모 중에 아무네 내가 제가 용비 소자망 버침비 소자나를 생겨고요 수신게
3: 소자데 소부도야 히데 히에자리오 마리 결거게 약도아 구마구지유 야는 샤구제지유
4: 내 셰브데 비 아무네 내가 제가 용비
2: 쉬 사라지 쉬
1: 레스
4: 내 아무네 내가 제가 용비
2: 셰가 마셔 쉬 쉬쉬 셰가 마셔가
4: 日常是念过三木些事，去了他都过啥个是念呗？我没得五毛两毛心没，我啷个住的这都最脏，江西话念书给不接的也不易，没去你都当街阿妈的咋？
2: 俺们都解决，你们都解决，快迷信大马车去，可是这样可了。
4: 嘘，快洗米了，别睡。来，谢阿妈些个，天光差不多了，谢阿妈些个，嘘嘘，谢阿妈些个啊。

0: 대기리 가슴 세라죠.
1: 제자
0: 한자치는 심도.
2: 그래도 견주미라. 네 세는 시지라.
3: 용아.
2: 티스고 드리신다.
4: 루딘 보자. 만지 신비니스 대비나. 저 루딘 지치다. 루딘 문제 칸에 군 카키 라민도. 연락주 선배. 도매 74 샤샤. 지치 공조 가우딘의 최차소나. 강교 진강의 죽지. 만지 부조 제다. 진강태라. 구지 카셰체.
5: 지치게 도진 토야리 지유. 没事
4: 我就说我就不去，那就差几分钟热的，点点都是些东西。嗯，现在就是没拿，我就没有了，一年不就这边去了。可是，我就主要就是去那边去，毕竟给现实钱呐，能带有嘛的。
5: 钱呢？钱年轻过，我钱差些些。
4: 工作不就就是滴答，没在路边打你皮来要的。 上次呢, 命我心里生病。
5: 我的习惯了别上要起，振作了都是些宿命。

0: 통중에 디날 주바 망치바 니드니 쳔버지 멘주 쳔세데가 레고 쳔요지 쳔스니 쳔버이나 지다 막드니 쳔라 기그지 마라니 산에도 송칸라 부유치단데 데나 공제당게 교도나 타제브드니 마르샤 디날 데데 치조르 레그치냐요지
1: 하고스
0: 탄도 창바우유게 폐진 소베이켄로마도 전주용조 대전체매입자 침라마차베콩라 강교고 럽스겸니 규시줄로당 도면다구시
1: 미디 무신가다 종가지나 주허리 이내 군대장지 마야 친구도
0: 난주링스치 고상에서 엽슈다 고래삼당시
2: 我们中央那要罗酒老赵好准备中央那要罗酒坐下去了接下去我们用
0: 上一下去了
2: 咱们要罗酒中央那罗酒要紧

0: 진보, 장근 대도.
1: 정모, 장근 대수용 봐. 야 우주기 승격제 용매 봐.
0: 야 우주기 매, 아매 승제시, 아 장당하 단주. 야 보기 개가 용미, 장케 우주 삼주.
1: 지샤, 쟤는 안 로지, 아마 안 난다면 도스러 봐. 콘즈 미간 주심. 겸재견의 시에서도 아마 아슴대 마치슬라 봐.
0: 아멘감 자시라지 가스갈 탭시 단지 밀쇼티스.
2: 제가 자제 교수 교시. 제시만 오 시에서면요.
0: 진보 근데도.
1: 개미도 난 다음에 종모 달로유. 사수 보호요시. 남자 마치 남자 제나 소보뉴시. 전부신소 측박석지 어.
0: 진보 나를 수소다도 역체죠 전부신소 룰라마요 샬라 정무선자 인지포괴디 디야만 집치라
1: 용아
0: 나를 알아다도 역체죠
1: 내신소 내신소 자에 자에 수보자치라
2: 유유유유씨
1: 달로유 유씨 난낭담에 승대마지 달로씨 상계 능미 난낭담에도 슬러봐

0: 랑가 관제 하듯이니 정가나 도서야 지금 하비야.
1: 상지 지켰다. 하더니 이도 때문에 이 다들 요리. 근데 저거 약 가려래.
0: 괜히 교마지. 소리잖아 켈미노. 마타사 침질로 죽던 거지.
1: 침질로 죽다는 거지.
0: 켈미 주고 침지에 집어든 거지.
1: 아니 나 근데 저래.
2: 도수아. 小王.
3: 너.
2: 你把面临个知道我进来我先拿我先拿我想生意这么重要是啊组织准备速度今天老君家老杨这个兄弟都七岁出现开门度继续继续也要同学同学我给马前后了也让送把预备准备全程中给都得到下也胡琼也胡琼给这张把预备这么着查老姐呢 진짜지. 오래 가디 진년 세사배.
0: 어, 신호 로든게 구이리 제사샤.
2: 미세세메 로든나 가제 로즈를 야부도했어. 안쪽 내바도 로든지지. 대장 안 사원 리군로 로도 붙이나. 내게 시내 리도 충분해.
0: 용아, 신수.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윤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궁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 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 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궁 탕 레군 레든 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 탕 로 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장자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자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권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최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게급 장쇼캄 라베 춤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치고 각바투 겐군 추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겹고 랑을 국송라 쇼겹고 랑셴니가 편라 대탕 용토

0: Liz, 칩쇼다.
1: 용아, 야쇼.
0: 결혼 동안 알아, 누구지 다 통화했어. 니도 니 세이브리. 니 남산 미세지, 면수 치렀어, 르드.
1: 첩쇼, 니네 매. 니 연습 겸나. 니 뭐지, 니 지금 연습 겸나 차주지. 다리 오네, 루딘소 야쇼사이. 겨우 니네, 아기업 동시. 독수유라, 민디 니 뭐라 하면 또.
0: 가리민, 니 하시면 좀.
1: 지금 간 게. 나서 레나 캠데이셔스 고마워지기
0: 나
1: 오지 상계 강조 미단제 루딘 보장러 나 탄다 사제 전부지 리유 심제 마치 슬링고다
0: 레스
1: 탄도 모장러 나 님의 진이네 하얼빈 주의 모장소 부터 되면서 용고 마시 나 지고 주인스 링고다
0: 영화 你那么快过去去找？

0: 담상도 담상도 少许热下
1: 문에 남이시댄다
0: 민주신 우유기 년슈리 세야르 나 레가돌 동티포주 이니 루드투 삼르텔 슈기팀 두숭기
1: 미디에 배시고 내가 연결치수를
0: 류少许热这大餐呢 강교 하르빈의 친 람사 수련의 경교시치 차지하기 수련의 협세련장치모 송교시하기 링구배우리
1: 이내 루딘 류少许 님은 인식사 송환치우부리 소외감은 만약으로봐 님은 인사 마디지 소부러봐
0: 이내 중샤랑을 내가 등도 경는 용마리
2: 강소시가피 강소시가피 쇼
3: 강소시가피
2: 쇼
4: 잠깐 용비에

0: 감사. 로딘 장사지. 나 잡수시.
1: 로딘 씨, 감사.
0: 되다.
1: 용아.
0: 자고 라게자. 황보 막들 랍드 내 퇴머 쓰기.
1: 다그리. 나 지르 책동 급제 뉴스행에 롤땅 쇼비. 대제 황보 막들 랍드 롭드 시바 롭준 세비. 뉴스루로 중샤모 주 퇴제 퇴베지. 나 장샤 로비.
0: 장샤 로딘 창매. 자 레거시도 토네보다 14호. 직조 직남 내부송 얘기. 미약부지 쓰기. 나 다리 맨주네. 막들고 레지 봐. 약부지기 니니죠. 직장다. 직장과 이시.
1: 로딘지. 나하비네 풍텔감자 제게다야 자작링게 카리우나
0: 디디스리 루드샹제 장샤라 나즈제마다 탑지지아디 유링링게시리 콘조다 탑지지드 남지마도 멘다샹고 기그리
1: 다그리 단다시비 관도 말라 곱니 요시 지밍라 반연적스란다 신다디밍라 시용와스기 미디니 뇨합심시라도 콘조 장샤마 다리 중수먹덤나 양양팜자 우유쇼심시라 谢谢
0: 中国民的卡地家具，人生我们都要管，有马力。用麦子加钱不打，中国来解读是现象。用啊，钱的工作，当然就有了。现在这马尔卡地家要解读，民族行为了，这一次还不交的。罗顿老总卡地打不呢，上海总大家都会。对那了，上级有谁？马赛，罗顿现在国民让给温州的蔡罗钱这个人，连给的。 네바도 강교 주부위 땡케스나 나랑 손님도 상할 주리
1: 용아 나의 티티시 고지 대유
2: 민주리아그디 구준 시비 주시야 이네 내든지 개집시 다도 철수 양산 시비 가지 단지 더 확실히 신사부리 이네 호주 통돌하다 채무도 중소 타당 금목주 자 차차 주고리 이네 호주 중야다 개주 좀 늘어 슈기시회 내가지 채무도 문에 다 채야 하시자 네 전국제는 중야게
1: 那些开了不打切记，满洲行为了，感觉到特征听不着过去。民族行为给捏巴都拆嘛，修古人路给穷路越散些，养的牛都种下了就养了，我们这几位切记几年三下回，养家那家爹呢当没教。
3: 当俺拿来，手机里老有。
4: 阿家宝珍，昨天给你个送款用啊？
3: 那送款没用，俺俩怕用途吧。既然你拿老对，是不是去了？
4: 哟，还搞啥家？那成。

0: 하지 로윤배 보든 되다 죽승했어요.
1: 하지만에 탐학실 안 맡이
0: 용아 보든 산타다 공부부도 대대비요 맛이 제만에 나서 로쇼아
1: 탄들 론주 선자 소주카 소로 참에 롬주라 다진이 차게 문자야 체도 마센다 쯔리치 님은요마데베 쳔고스팅고예
0: 보든 베이징 님은징이지라 니 양자 하르빈 쪼기바 티마제 다리 베이징 규링스 대와기바
1: 가세브레 공짐내야 좁든 삼능도에
0: 고름지고 마시 중샬람러 내주도 슬라샤
2: 지루 책동 고비 미슈들 고리 다와 고분이 다와 죽지베 손에 장샤 미세 죽지 본가기 중국 장샤 특수마 봉주 제디 장샤마 한민쇼 다와 중립의 최미슈니니 장学良给 推木当年苏联党引起准备协调薄利持续下年中下江南中苏尼年酿土土堂切就拉苏切
3: 장샤마 겨부진 제요리 삼삼하쇼 교육도지러 대세배대 당샤
4: 徐长 대인의태수이너
3: 总是小了他的七百七百苏联给说不你同样子杨初罗用过的俺最近也对别俄罗斯说不大中国说不听说跟这小的让个学的跟这小的俺蓝顿局苏联局给局长给能住点差数用这七百苏联的我老家用别俄罗斯大 중국에서 봐 미지 뉴르던지미도
4: 쟤는 쟤는 중국 저기 린지비에 삼샤
3: 긴긴이야라 마규시
4: 韩学生来让俊俊作为操作宣布的让给学的速比过来都是爹呢干你休息电影哪咋多嘿你爹呢苦个地大对接中国所谓忙子是比过来看妈妈比过来那么就俺就看了嘛年年去每天做岂不是呢俄罗斯的三十九岁是吧
3: 我随等到俄罗斯的家表签嘛些带出去。你也踏上四个月。从此小了，我等得好特别急。说吧，你过去你去搞不点做，提醒不醒说道理。去好嘞。公司的。
5: 联名党所说那么说，上面显示一个邮件单，听我念一句的，说这卡呢，卡这位苏联的联名商嘛，来年拉出钱就当，他们对别联名商那个特别差劲，念句了特别些没玩，详细的联名地带，你哪能弄清楚了那些足迹给不得？
6: 那个姓大谁个的咯？我这些，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要走
0: 시 동자 수제 비교지 맞추 수세가 좋래
5: 네 맞추 수세오라 수세오래 네 다리
0: 예예 알레고다 알레고다 중국 미치고 뉴르다 가세 잘
5: 가세 네 다리
0: 무슨 미뉴르다 미도 용사 가래야
5: 다리
0: 용사 가래 뉴르다 사무 중국 미치야
5: 중국 미치야 중국 우르스 미 수세 미를 초하세 맞추 중국 미를 납치 시고리 잘 말해
6: 네 네
0: 가리스 중국 미를 납치 시고래
5: 맞추 또 뭐 보지 시고리 맞추 뭐 고샤오리 맞추 주사라 요소 레삼샤오리 지 레삼샤오리
7: 레삼샤오리
5: 우르스 미 도마다우리
7: 우르스 미 도마다우리 우르스 미 도마다우리

0: 루딘 지지 디링 파도 수반 망치 레가 라스 체사브리 네 디나 제슈 사고디 맵스나 용마르베
1: 맵소리
0: 응
1: 맵스나 용그르베
0: 오나 미제 말레바 레가 라스 체르베
1: 루딘 리메우 Pechini tundaji rangai wakyan tsui mido. Nganzui soba yu zaygi lega larsu toba zunlin che gubi maasai. Tarigi lega larsu lingui gu, zhongxia langi soba yu zay duji, sosui sozo zanzu zoni, nianro zhignian solai yun liu zoba zato dangguzi. Tanda chou ni tamay mokdab chibay kanshi, maya suya dinde kandin samu khawri.
0: Junjun soba su zuji, lo chu laksu zhugu yori. Digan si shungi gyabda yoroba, zato lay lab jinde dangtu uribe. Toto, 먼저 사줘 말라. 멍위에 매봐. 소소 가리즈 그래. 주바 자샤네. 네 뒤면 확동을 봐. 제 말해.
1: 루든 리메우. 나라니 바기게즈까지. 뇽슈레 템어 예고 임바. 장통도 소베 탑주 진의 우마리 선배. 동주들이 제 가리너. 소베 링구 듀림디. 각보다 격요지. 이는 아주 공제 등미 강에게 김배. 공법범은 니보다 뒤는 좀 맞을 편의 지그지배. 계신 가서 돈다 참마시 기루제 되나 나도 당고 폭섬주 미마른 기랑다 생화 그 뒤수 도제
0: 부디 지지 폭섬주 비야기 더블라마 부요 인지 주신 가서기 더블라마 된고에 여러베 소자 족섬나 맞아 소련 쪽 주정라 대가 이게제 공기 조제 남로 쓴다 그럼
1: 디상게 소련 쪽 누바 된저 치다지 중샤람디 마시 지송기 춘지 월 내유자 소련 쪽 주정라 신지 광지 여마시 마세 만조 고야디 치주다 숑이 토크 소조도 마시 탑주기 갈래 유지에 소방위 두 종에게 소배 선수 거지
0: 지스 상수네 녹중 제비 나 파란스 녹중 제비 만조조 리베 중로 마차 제리 요래
2: 루준소 탄데 중국 사지 레와디 하장 체가웨 루규기 가홀레 데오리 계시도 노조 마제리로 계급라 나 중요매베 변조 냥니체 개나로 장제시 막시속베 도쇼르 디제 사시 포약제도 변조 탑주시고 어리 나 주단게 가오 제제 우한다 난지르 개로체 장제시 계서 베피르 마비르 부소리 나 주 우한르 스와주 계시고 나 주 페도 차구토니 장조 河北 산동 湖南르 개로체 포제네 광州 香港르 개로체 他 장제시 구디로 우리 첩지 수레다 세계를 놓기 탐에 먹더블 구디 단지 점리 사치 리조도 줘리
3: 니자로 뒤 안라이 모스크를 비제 공제 제지리류 니사 슈리 리산게 셰프디게 응니게 주도네 대셰비 나수 람사 땅용다 수구카라 비구 제제 땅용 도슈지 뒤다 마마 도슈 세지 뒤제 서구 소수 대외 총기네 고주니 정국 파구제 디네 라모군에 초지리 냠규제니
2: 今年南京到武汉了，你们归去休息。年底，你先去下去。陆局的高速特别高点，社会上面党支柱党，经过陆军场面，沿路各自人路偏斜街，党给各党给出马的，也能东支人路给特别斜街，中央给干了军多党出马的。

0: 야, 주삽시도다. 야주.
1: 자, 니엘아 주삽 간도다.
0: 샴찜 대수이나. 타시에 라지. 주인함 디제 간제이나. 쿨루면 라지.
1: 무슨 뜻이? 미디제. 전 소제. 리메 오게 땅 기둥에 대해 주도 체니. 중요하러 그 땅 기둥에 비로스 유래.
2: 무슨 뜻이? 중요한 일구샤.
1: 그렇지 그래.
2: 주변에 루딘스치 상하 리주 진열이자.
1: 그래. 이게 나 유니 갈지도.
2: 맞지 다봐. 뭐 차게 길로다 레서 먹도 제도 요 말이. 뒤 뭐 차고 왜 밤이 지리. 뒤 주지 당기 주지 리군디 급수진 녹이 구지를 줍디 제샤. 루딘 사오지. 중앙기 민주라 주지다. 중샤랑기 탑수기 고견데 세샤.
1: 고견스 없어.

0: 유서씨 중요한에 카세비토 팀 카시에 다야디 지린 삼샤에 가리 라게 된소 내가 라스를 그르기 우브리 라디제 베리 자르게 봐 나게 슈구기 중샤람 그 탑제 밤이 쉬어야디 워사고베 라네 릉루기 우치 그 중제리
1: 리상은이 삼샤지부이 유서씨 기랑게 장삼토 중야다 계지 순례를 잡교시 주비시디 카사 바부마 비갑 교세 알죠 정수게 순례를 봉주치 용어 교시야 비시가 더도 카사 장샤미 세베유를 경교 원회시 위스교시야 딩문 순 재미도 중야다 계지 모로 세베 뇨하 세베 샤슈리
2: 노윤비

0: 대체 쇼서. 릴리 상게 갈 수도.
1: 눈이 같이 쇼죠.
0: 아. 야미드다 갑자기 개비. 미드 시기년 뭐 여봐 상게 하마고 마시버. 야우제 시에는 용 마시베.
1: 예 하고 마소. 少지 상하 린조져 봐. 디니즈 당다 하고 요 마리. 이네 후동 내가 제가 당스. 후동이 주랑게 마시 마르 봐. 뇨르차보다 네가 집 요래. 등도 내 리선어 쇼치 네가 중요한 일이 간 뒤주 슬러비 진짜 가봤지 그래 간다콘을 균육이 뒤에서 지고 알아봐 리선경아 뒤진세 된다리 서서히 당신 시스기 진짜 기침을 지치고 그래 나 집에서 그래 말해
0: 창모 포유식 부시 미디 진짜 신이
1: 미디 텐도 순주시에 드지샤 맥주아침부 기지다 레아카리네 대처기
0: 시 지스 지스 지스 다 루치오 마시 미디 쇼치를 데스 마제네 가란주 제쇼시
1: 다같이 주리 오래 루딘 쇼치에 다 와도
0: 나 리에다가 깨시에 미도 보루 주제 가르치고 유메 하고 모소
1: 오래 갈라 세송해
0: 세모소 나 단데 수구유 깨가 주고 삼추
1: 대기시다 내 제가 지금
0: 용아 소서씨 쇼용아
1: 용아
0: 소서씨 아
2: 중앙경주대 내前的陆军组 만주당정조기래가다 중샤랑그탑주 다가능시 아미길상마 다당도스 지금인도승비 베르나 중양다 공제예지둔배부지 만주리에다 용도조약하시 내내둔대 드리스더그유 만주부지 댕기 집에급러 니바도 섬냉아 초강지내부로 심주제 망조그스와다 탑주그랭개발기조알대십제 레베나그찬나주월딘제 다스댄비전증마시 地通过到芒州之外侧切多马西他那芒州之外到东北北极城市北极停电了都不需要马西偏女通马西芒州最北极的那切多马西马西阳台北北极极呢芒州推到北部的通街东西我车有马西我车比呢芒州给唐尼马车马西谢谢持续起来陆顿水我有个那顿停电了
3: 你把多我有个内住的细节根据切过位小几个小姐看着切不能细节根据定的点内情你个马戏刘少奇让给中央了多不起个预备我们内大生比中央给得西不大根据卡子杨大不马戏杨马大伯得西不大根据定这里细节随便点别贵免去陆顿所卡子得西买不大卡不就买不起个
4: 俺们每个人的油价跌了，恁个还可以吃没？俺中央的规矩肯定是现在只送收益。让给他的中央各路队忙活大半夜的给，根据龙会写不起来。
5: 陆队向中发，
6: 朱营长了，下来喝酒。
5: 没事，前面人上学了，明天新闻啥吧？
6: 新闻啥吧？还是要多，教学。
5: 新闻啥吧？做不接了，中央疙瘩，我塞给俺们的几个队嘛听声陪下。 给人家杜兰亭陈善哲招生之送部，某些年代被就送接下。陆顿招生之配备，陈善哲的杜兰亭我落下下。新闻书记三班李斯芬达，政治部长丁俊阳，中年刘若云，第三中央顾西巴邱世明说，古志祖咱们就送接下。好的。
7: 李志姐姐，你们去别了住过吗？这。
5: 成都 哈尔滨个抚顺这边啥事的，丰田交管给对面党代表，要对芒族送去了是什么事？民主新闻五年内他把都，都是有责任的，不好想。
7: 钟议长，明天前边就送前边民族新党，年上巡逻中尉。
8: 西部镇内最年上巡逻民族。

0: 아군 집에 있으면 잘 보고 다니니스 같이.
1: 가만 좀 지키다. 상해 가신유. 부디 탈로. 로정하리.
0: 상하고 하다 뭐. 마고 다도 걸 가서 배워래. 부 로정 집에 다 하여래.
1: 상윤 씨. 나 뽑고 부디 대 토뉴메. 장수련 보면 게 봐. 장류인 뭐 신매자. 네 보면 뒤 로정님도 냐비다.
0: 가듯이. 하러 와.
1: 가봐게 봐 주기. 상이清明都啥子吧? 남수당아가봐게스셔지. 안수님도 막군체민심샤가봐게제. 계시치게.
0: 왜? 랑게 뭐 연이 모신이베.
2: 아. 모신매.
0: 생규시. 겨스규.
1: 씨.
2: 뭐지? 양치신소.
0: 강치규.
2: 겨스규.
3: 치도니.
2: 겨스규.
3: 겨스규.
2: 겨스규.
3: 겨스규.

0: 엄마 가봐요.
1: 니코스.
0: 아이.
1: 공심 내자. 돈 돌래 구지 재무 중에.
0: 하. 재무 중. 정모. 만이 베티 뒤에 상하게 제대는 유마리. 미게 부시다 부구치게 좋아 조준 상마. 少奇다 보장기 고민 사결. 少奇 소회 야부 요마르바.
1: 야메는 니니엘을 칠레가 생각하죠. 니엘을 도구 내준 다수 제도. 랑의 제노.
2: 디카리스 고아레. 미딩아 괜도 신예지베 서서 기지 탭지 개발 인도도지 기지도 미생기미나 고 극부다 이거리 나세응의 내세나 지구시슈디 유럽리 미딩아서 리비미 굴단세 마케브주시요리 디 보그제모 괜히 말이 신지게 孔铁杰及老大乌林吉书记陆队曼努伊尔斯基书记中国党了坦德孔密党民统吉蓝教习要理第李李三吉蓝教习蓝教的农主席了第中铁则金属理
3: 陆队斯大理您先说
2: 孔铁杰今天就差过些了，都接近了些些根据级别嘛些，他都按说孔铁杰些这个节目都是些大名消息，真可惜呀。
4: 大王还是要看胡拉子，中国啥些内部恰恰不是些嘛的呗。接下来让个一个点呐，苏联了，我们当有人话对上，天上平一个人。
5: 你哪样嘛的？记录七东国的，你说这过去到好久吧？
4: 空军基地中央的一个单位拆大区域，中国改用了两年全部拆完，推了六月前。三级前的俄罗斯往福建拉上这些，改用铁力火。中央给来推，我是早上七点，李立三所给改用给电话窗给了，查过我那几个档，慢慢又在几个队里电话窗给了公主七个七十的，舆论给弄出了焦点，党能亏了六大前的，大王送下的亲命。
2: 我跟你讲，当他妈妈给，第一切都流通钱不钱我给。李立三，我那老哥钱不穷，没的能行老哥约吧，中国通关不是？
6: 中国老天给闲言了，看了明德就要的，坦克的司机。坦克的。 在那底下，坦克里的莫斯科的东西是了。
2: 罗德斯大林，你先说。

0: 디카르데
1: 디첩시티 슈두치야기 민투리 송게 지켜주네 게주
0: 디나 동구미도베
1: 또 노데 류샤치도
2: 코 마르도리스 게지 라다주기 오늘이샤
0: 류샤치 코 서버시베
2: 신신이샤 코데르 콩강샤롭진기 중국진데 로마카 당고들이샤
0: 디제히나 콩아스여서 제버리도 데스 대세정스나 녜대죠
3: 루딘스다리 탄다자락 로딘조제 중국이 창샤라 막주라샤스이
0: 거두라도
3: 다와구베 체접게니 베지 모스크 뒤주 사수급라 지비마게 루부르도 중국부마라 제귀제 마게브세 사고 야처처 주입자
4: 지루 책동국대 숨주소지를 당황부비 세초대니기 채모 지비 관동마게 고유춘여오 장람처소주하기 전야 류条球의 잠기 매류 장람 바토당오당 첩지 대인예버 중국목공료 지비마게 카티리안이 전야 장외 가스치모 매력이었디 계급치나 강사 항상구비 구지계기 퇴교수
3: 로딘로조프스지 ngemi gela tanda jibi ma ge la lu zen zui chi yo ji nga lam sa ge na lo ni mo tam na shu go sing bi ding e ji shu yi la da ju ne chok jin na ro
5: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моя страна подверглась варварской агрессии со стороны японцев я надеюсь немедленно вернуться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борьбе прошу одобрения

0: 지모, 랑 같이 있어. 걔 재밌어. 쌤 김민도. 알아도 돈이 되죠. 다시 알아 쌤 김민의 신규. 이내 탄다. 녹중기계 레이스라 마시베. 지모래. 경례랑도 갑지. 초안한다 용마시.
1: 시 예부 당구디 대체시 부디 지디디 다세 지로마 좀봐 저거 예 저걸 동가 시제 저거 날 세스 계속 부드스 뭐 대유나 Pecih lo kia leo shi.

0: ngamchi tomni buwa nga mev chasu ngarda buwa sumpu shi nipomu shi buwa shi jawa sumpu sesu tana jungshu de 我预计把马爹干灭去他当的是没爹与面还过样用吧是我当老何给雷东切不得这切不是他当是做给他当我做预计马西亚卡是赢的他当我做连贵去七个米多 나 부서시라 독이
1: 아자 자기 신세시 봐 니자 중앙에 동티 전부 탱무니 보 없이 디마체 냠니니 캐시
0: 니 신규 뭐나 부순자다 상중판이 비비 한테 내가 깬고 왕미 가봐 급대 유명 하고 해요 마시 가르스 유명 힘보다 가르 사실 뭐만 힘보 퇴무 게 사치 없이 이네 사실 뭐만 치봐 가래 뒤에 가리 있는 장난 신소대 차샤는 양스 샤무요 걔네 양스 교 없이

0: 야부지 없어. 전란이 지나나라. 나보고 눈이 붙여 버렸어. 방금 강마 조급에 저리지가 너도 안 돼. 나보고 눈 다 주자.
1: 제시야, 받았으니 제스님도.

0: 루즈 보고게 시야사다. 안주팀 같이 시바르김 까메죠.
1: 디렉 뒤주다 쇼유나. 상무 유스도 마디아 교제할 배치당 우리. 니고 칼라세 사소나. 너니 허수자 친제 라봉 흔들수 더 다도. 탄도 녜네 주시긴 주. 강마 주고 봐. 마마 예고 상하이 자도 신조 인자. 중국의 내줄 용시라면도 점심과 마드네 겹도 가고 싶다 하여지. 세상은 주 강교 소배성 지루와 수제 강마 주고 봐. 로버치 고이. 점심도 더가 사실 토스카 심부지. 마세. 마드 성지 두릅 세우리.
0: 러스. 내가 전조 호화만은 시기 상하비든도 최준의 약수리.
1: 지. 나도 레수비. 먹더나 소바 좀 다치 고이. 대급라 셰야리 제약해 지르다.
0: 신스.
2: 여치! 여치 제습쇼! 여치! 여치 제습쇼!
3: 아침에...
2: 섭섭이야!
3: 여아!
2: 여치!
4: 노태소! 여치!

0: 喂，尚坤呀，少奇，你还这样呗？忙不忙？连咱们局长不下差不急，特别是咱这军局头不求着我，连大。
1: 마디 슈치르치르치 유케와 마나 주게 센티 주거든 데비노 갈래 가우시라 하샤
0: 지 니야 삼무시 담비 마주 소구 칼 좋아시 콘조 잡겨시로 얼어 버게 봐
1: 데이터 피시리 얘네 소구를 좋아 그랬어

0: 탄다. 소리 동신이 바우디 객상을 코드. 만좀 미켈라 많이 가요 도스라네. 심지자 개요 마시.
1: 少奇, 山中央村多情节, 杨坤子。
0: 保证, 团大吉, 他都不懂上了线路吗就? 我那些呢, 你来苏北部站困难的, 没有说差数。
1: 没有说那说不知, 나콤샤 야, 문이 슈르추슈에
0: 문이 슈비 이내 ngay 문이 슈다디 징내배 문이 슈다시 논조기 ngô 문지체 도마소
1: 야, 니만 능신시 상계 소수의 선주다 제단은 논조 매삼나 문이 슈구 매삼을 위하겸제 가리나
0: 통해도 항해 개만 있으면 유.

0: 이내 삼루 시당도 난저 당당다 지배로 줄 때여지 난저 난기 마마 능시 콤바보시 마신 튼섬지 계시 딘제 겁라 나도 미게게 소금도 없어 마셉시 나르게지 되나 난저 당정 조디 대외 뉴스지 타나카도 약인 게 요지
1: 소금차 당게 체도시

0: 보제. 나무네 갑초. 장다 날 수제 로고스 신배 등의 견제 소자. 견소수 희제 내가 제 조리.
1: 제 상계 균중 급의 CD. 다시 내 세월 처리샤.
0: 내가 자 그리스 갑초.
1: 상계 급 인고초. 상대다. 먼저 표면 등무 되게. 참을 켜주 구지 지니. 等全部的给割下，等到阿家下有谁，矿员见不准这割不谁。阿家开会创建，老人是这多。

0: 나 체부 털수.
1: 나 그때 제가
0: 당도 딱 뒤토고선 정수베스케치다.
1: 나 양인 좀 해드려매. 나 부모님들한테 심제도.
2: 좋대다. 얘니 가르치 체나. 공정신라. 감사. 나 세신 주셔야 돼라. 기라 좀제 레부유자. 네 기라 이미기기. 제상 기라 심주나야 돼라. 네 모두 제기.
3: 제상 기라 통도유나.
2: 텐진편의 최면나도. 네 가로 이거 다르면도 봐.
0: 솜라게 예부진제 나야. 콜러 로부나니 촘부자.
1: 더비어스. 쟤는 가서 텐진 줘야 요리.
2: 텐진. 이거 봐요래.
1: 하. 대신문도 계진 안 주주구 하자 개체외 태도 종기 시체제
0: 태도 종기 시 그게 그래
1: 거부는 세모 다 중수적 계기

0: Lubudi na simbaki, simbaki na lubudi. Tanda linki ni si simbati. Puran gujong, trading the dang, oil hangan tang. Punjong lunti nyanji liguni nyam do nyerwe. Didang shipshi, chidi litin. Didang punjong shipdiji. Nazo yongwa, yang zong hin. Nam linki gung kam sang. Linki nga zuli tina pibar, gus shu. Jacob Shuji Xi Jinping ki. Mang yongi di tang mina. Kyo yongi juji yong misi si tang. 仁义地堂里所说仁义里啊，让旅游界送不耐心。场面仁义给吕森地堂堂，库里有地堂里啊，托囊忙杂难解。地堂堂第一级地别库里有三个小队友，别准切过别，别给修行。但现在场面看三时，修诺路中里几个比忙务堂，米里几个热话热送能够些。且讲修诺路中去地堂里啊，托囊堂通街那样的，俺就场面托儿都没别，简直去差的有些。 但提林开始，俺在军队草原吃了吃下边呢。修诺路琼他那陆军给老们忙起活计，没些大爷能做的军队都不去吃点啥。现在提林俺在列车拿了，平壤给将苏联日军老早给操作训吧，平壤明年天早给主任委员坚持的演给拉点击续签。修诺路琼去米奇递送谢谢过来呀，跟着修行。
1: 七点杨一郎的培养研究中，明天看明年参加的田野主任他。日本新竹老妹组织老板，中国民族党旅港递送季节节的个别钞票，通做别当演了钞票委员。中华苏联老早给明年参加演了团做给各主办他各主席吧各主任吧接给委员。中华苏联联做给七月参加演了委员参加给各准备明年参加演了团做给委员。 中国密码七十九秒钟头，各主席被培养长军长，委员长官给委员。中华崔德明年参加团队给总指挥委员长官给委员建议。他把这个队员呢，放了日本民政委员团委员的他，蒋永元明不上不就接给参演所，明年我是特别了，看你呢，面对哪里越南兄弟，让我送出咱爹身边，查见给面不写下谁。
2: 给他看不上，老公看不上。给他俺这里在那人家陪伴他家那小姨。老他家那。人家村面可是那肉。人家公公上，人家你在的那人家大姐娃搞不错，他家那。他家那给了。他堂他妈给他跟着学了呀？他天天是老群居忙不起，没些大爷养家吃的多。
3: 那是。
2: 人家看这个，这不吃这都没些的给不给？
3: 那是。
2: 人家看这个，他说是，今天他们吃了没对，怎么他还是没些这个多多？
3: 那是。
2: 现在地铁里啊，给了他没些这边个别，是不是吃过呀？这家里那给了就送了呢。
3: 那是。嗯，顶着是下，他没些这样的，天上不管我那些呢，当我那些呢，不就干那吃这。
2: 但不过老些多呢，姐姐，
3: 每些活动嘛，我大家的看起不就是嘞？但谈到也不过七八千次对账吧，春秋古都呢，每些金牛月呢，俺呢，说说来主动去性格是吧？对面吧，每些谈过呢，今年也呢，也说说呢，旁边门家人、餐厅的每些今年的，俺们就在亲戚，但明年参加要了吧？明年参加拿了嘞，每些今年的，俺们就要老个要了起来。
2: 那是。
3: 哦，俺看就在亲戚，每些古都古门都大家了，俺不过，春秋的原因呢，就当老，中年就说明的这个每个节目吃大伙嘞，每些路子。那当他说呢，俺呢，出国大，俺对面边六十天这个待着，每些国民得个嘞。但俺的
4: 工作卡几个还好过嘞，加个一个么加薪金是啥些东啊？我那两个没些过么个学吧？第一面待遇，我那过过多呢，不过得参加那些事故嘞。俺在这个啥时候呢？要学出呢，得学个，但初级我讲个啥呢？学个也难的，光打蛮牛的结果嘞。
5: 嗯，但个没些职业，还能，如居住技能进入个，但个没些职业，居然呢，也打几个，开始七六年没些职业的。 没些职业的，可能打几个没些安装的，可能个国际，最起码那嘛，就安装嘛子职业，就地基的怎么了？明个东西的样子，安尼，这个学校也没些啥子职业的怎么了？俺国际同在养大不就没了的，用手机，加上明年没些职业的怎么了？所有人年龄差别没些职业的呢，也就学了一些，没些个专门的怎么的，等到三观设计了，外头。 是个了，但对，有别个那些的，嗯，等待人们呢，那些装高高的那早年的代表嘛的，关键是呢，过去的怎么了，写过了呀，嗯，脱胎过来是呢，俺那些个，但是三观给过体的教导嘞，体教过来是呢，俺们个同样的正经经嘞，加上引起民间那些过去的养不大，得不有了。
1: 코치 상관이 없대서 근데 메시지 좀 더 주신 다음에 계속 시고 그러시죠.
2: 메시지 직제 파마하지 다 직사스 배 육사는 동아 진짜 말이 보고 변화 당한서 특균 김다 뜻대요야 근데 수고스나 야가 군사다 군거 군사 여러 봐 대인지 민지민 갈 양가지 치페우래 보고 다 변화 롱아 추 이제 메시지 야이 막 호스나 메시지 겹제 로집게 얼마래부터 로질 팀니 다 용수 맹가리 양갸 페우레 그래서는 멕시에서도 가지제 겪고 그랬으면 당하라 좀 미리기 링도 세시셔레 밀라 수능 시지 다디 링타제 듣고 와봐 야 멕시 카니요레 근데 튼두 부 가지요 센데 멤버지 근데 멕시에게 시어고데 멤버스 멕시에 아주 즐긴도 좀 막 흔들어서는 텐다다 돔다서셔레 지다 망체 강가 텐다들이 텐다디 가려서 멕시에 그 시어고 파분보다 추나로로 공부지 로가니어레 저단 텐다디 인도잠바 간제 근데 뭐가 근데 세네 마신에 수글 렌트데 미리 나스답엔 녀 되게 근데 제 차셔서나 한국을 렌바요로 봐 또 보고 수글 렌트데 렌바 파크로 봐 되는 시치 제 차셔 근데 인도잠바 기나스 밤이네 다 간제 부부다 갸날 다녀 먹고요로 봐 근데 이네 보고 군상급 인지민지 텐데면가 이제 메시디 파르 메시우레 나스 카지게 다 연결 피드 좀 이제 또 다음 메시지 들고 숨 친 순년에도 근데 전에야 뒤집고 거 맞으면서 쓰래 세상 천대 메시게야디 개치 못 쓰지래
3: 네세가 다 이내기라 다가 레니고다 되게 도대도 좀 봐 카지게 근데기 다 삼로시키기도 가 메시디 쇼게니 권다부터 깊깊 대비는 야미리아 뉴그리스 다 롭조치야 그 되저대 메시디 다시 마유 근데 쓰도 가 다야 요마리 미도주리 다티 결혼에 미도주이나
2: 먹이운도주리
3: 네세
2: 인지민지 경고래
3: 네세
2: 쇼가 야라니 건다 마냐 부도 다 녀가 하면 돼 추기 때문에 같은 다시 여봐 되게 메시디 적자가 야고 지샤모도 가지게 이제 숨기 예쁘고 메시기는 미 공도나 주샤 섭도 교시 이제 숨기 디큰 말에 인지민지

0: Sendeji, that Ungdakta Shura and the Garenigre, this Sendedi, Shoga Yalan, Gondam Nebuke, Tabian Buchuke, Gimnes under Yoruba, Luzel of Zenso, and Jelian Kuskus Bin and Dirba. What Dimato ship, Pazala Chipin, Yomer,
1: Lilis, Kisikila Pibina, that Dita Gaganiches and Dushu Sorba,
0: Lamia
1: Perkina,
0: Hugri,
1: Lilis,
0: listen to speed the Pugudi meet in the Chiri.
1: Ah, Lilis.
0: Lesson.
1: Yes.
0: 디오리 쇼토게 따부고 밀르네야게 나즈만군나그리 세상진 나고 돈이 인지 민지 엄지라 미랑 엄지 잡히지 민메르로나 개침으로서
1: 슈장 갔다 드링케스 차외 간다 대바야 칠로게 맹가 가사칼이야 민메 망보지 동야도 가
0: 네네네
1: 딘제야 근주문 중요하요 말이
0: 좀 민메스도 근주문 주 제로나요 말이 김자 가려서도 민메 망고지 디리 하소레 나즈라한테 가소레 년가자야 된대 카지 가려서다 디수밍메 여바다 단다 갸가이 갸비이나 정군레 예스르바 그걸 미스베 미추사시어바 당하나스 딘데르 기미 밍메이나 디스다 규링슬운드그리 디마도 벤차선은 경과 가지는 능 동안 나멘가 치미 밍메도 편부 싶으추라 딘여제 루다스 동안 근데 세제 학과도 미겐베 밍메 부월로야 손테 제나요 말레
1: 레세게나 레세로 데제나가 다 제는 게라 보고 춘주 두근게 소에 넘어야 밀이야 닥지스 님도 송교브지 괜찮네 야고에나
0: 단저시아 부고 춘주 단들랍도 충아 고소음네 제제다 뱃진데나라 주제다 저템 타고니베 바슬라니 순데 요르들레 부고 퉁고 요스 말이
1: 레세
0: 딘데 잠바 남볼 페순다 랑조디가 차스노 락도 카바다 째나 먹어 춘의 제기민도 디째 차스노 랑조레 두고도아 랑조 추데 랑조 치게 치 고이게스 고스 지루아 부고 다 카바가 나스 부고 주고 말 미케네 직된 떠짐 질때
1: 브라
0: 오
1: 게스타나
0: 야스 디나네 권달 학바도 데비네 카바네 야 당시 교육 그래.
1: 네세.
0: 디밀 쉬고 누구 동아. 세상 나 균도 보고 칠로를 그때 막만 치나 그래. 세야 전에 단다 갸갈 양광 무유로 쓰래. 디 추즈니리.
1: 네세.
0: 다 전에 추즈니 세제 단다 라니 능 세제도 쉬어야 영아리. 쉬도 말아 추즈 큐스 큐스 세제 추즈 청스 청스인데 칠로라. 파파도 네 텐사 김달 갈수 없으면 계속 고르다 이제 제차게 요나 자주벌로 쇼르바 디킴다다 보고 봐도 디스겨나스
1: 레세
0: 디 가슴이 파데 양라데 칠데 쇼르바 디 편도 쇼르 아랑조 치드 잠바다그레 레 마자제 뭐 칩체 야 종자 쳇치
2: 남규가 아주 로브로 나버츠 군뎅가 소와나라 베데스 두이네리 랑조 치는 두이네리 첸뎅게 쇼단지 쇼고베드니 하장게 계신부지 임베 녜샴라 로브로 나버츠라 겐용라 캐비다르신베 숨체버지 시베 슈단디 참마 세세 슈초거지 공세 슈베 슈단티 멍신이 뭐라 수상모 종종제 슈고바타 드네 숨체베지 슈야가 숨디게 그거래 슈나 당고 미네 대파자라로 테즈캉 수군에 조제파자라로 무즘직 드네 만주 뉴고심두 주구제다 뉴고바자라라 Suyong khaang goi ba. Lobro number 2, Khongse Trishe Shubhe Shukdaan di Yundiang ka Tsoa naang la Pecho Daaya Manyim naa ro naang.
1: Da gila tuyo, Bogoyo ki da Miliya da Nugyo Megyo Tangda Yingyo Jide Cha Shabi na Chiloriya Chidu Zama gila Da ya Disung ki da Nyego Mekshin de Bogo Daana Yagoy na Yamna Madaab Che Chilo Chine Yagoy na.
0: Bogo Che Che Tangda Kira Nyal Suya ki Tangda Disho Ra Ngudu Gdinde Ki Sabra La Me Na da Shamurang Yo na. Shamurang Yo Che Da Sed Nime Sed Gagar Ba. Bima Do Bogo Mekshin Na Gu Gyungyo Ma Re. Do Tensa Ka Ji Uyungon Bu Gag Yu Ji Ji Gag Fang Langwa Sir Ba. Da Sige Dele Unay Ran Shigo De 누부디 유메 딱 먼저 싱마르와 안딜레 소소랑 같은 또 시제치네 가르치네 야고 왔다 그랬대야나 디 간주문 좀 마이케네 예그리
1: 네세게라 네세게라 터제나 딱게라 리젠기 발이야 당은지 군주 부헌조야 미기다 니야 초하시 주요소 게라게 챌린지 나러나
0: 러스
3: 민나나 루에 미시티 잡디 예삽 칸다 쳔고와
0: 다한도 푸 소야디 다 균도 토망 수지리 다한다 미나로야 멕시데 리카셔요리 갸가이금네 인시엔지 스르바 다 보글로 친치 다다 볼리캡도 이네리아 칠로주데 답드메 되잠바 좀이베 멕시메케 발루 멕시로야 스토아 다데 리카르요레스도 차고 다니엔 부스 카니요리 디루야데 다데 도치 카르스나 로지르 티모지르 지모얀데 년파스도아 아이요 파스데 다와르츠지야 dundarizhiya, zhouphaosirwa. Adi nirripota, nimirirhe, tarilu gondayuushyanzhiri. Adi indi zambata, di zangzha sabso shivshima chen, haqba du 로바야다 다와바야다 습소 마친 쇼가야루 건다 마튠드 잠바 추디 짱마친 할루레 디나네 콘조 메시드 뉴딜러비 그리 주구스므 정구메야바 라가 주고야 안 루드 잠바 미야 꺄고 하던데 멍구여레 건다 마튠 사수는 인지 민지 등기냐 슈베 능식이 디오라 미스미주사다 정군래예 디인지 민지 루레 그래서 님은 님가 비계가 급제 대브라 미드나고데 다 독도션 미그린하고도 우담도 있었지라 어디 학바도 아주 별이는 디 규중구시라 로는 미그리 간나 삼라 착도스라 비게 용구리
1: 레스
0: 다제디

0: 감사. 정문원 총수 팀내지 봐. 로보토견나 로제 남자만 유행 하리나.
1: 디 정문원 그 나네 키용 비에. 모랑게 랍다 도그메스 티샤. 다 랍다 머심제 나마도 녀르도 와.
0: 나. 나. 다도 봐야제. 제가 주의.
1: 미산디리.
0: 네. 저. 저. 저.

0: Pala, shela chu.
1: Rang yongbei. Tuda, desh tuda. Lungzhu chu di chakku rimu, chi sa zho yu.
0: Chibay la. Ngunda yao shira ti nang xia. Tengwe ngan zu nan chang lu sui bie lungzhu di. Jia chong ngu gang lu mlin li, shi cha ke che ori. Pangajil pe zhu ma dang kone, ribi mi bar do che ebri.
1: Tari di, nye la nga zu chung ngu shi sui du. Nan chang di da che ne, sum chi ji le yong ma shi, nye la pe zhu dong da. Kanda nga rang zu nam zhu, guk shu da, fur shu, cui da che tun zhu ori.
0: Da chu xin ni chung su, ngui te la, du su na. Nye rubin da, lo su bion lu shui je, ngui di ka gyu u len na dang ro chi si lo bu.
1: Yong a, che na, di kiran zi jun da da yu ri. O, dak da ri. Gyo di shu da. Rang hing a, shi shan da je, sop ju ge si la me we. Nye sop ju ge we, da chi da. Bandi da si go bi la, lung go zhom go bi. Tando pa bi zhom da, shir do de go bi. Nye tando, gui ji chu go je je bi da.
0: Gui ji chu go je la?
1: Dei du da. A jang jang, je bu saga che ne, sop shu ge bi go ri. Tu gu, gui ji chu go di, da shu chi shu. Do you see the same?
0: Hey,
1: that's the subject. Take don't get me some soup to talk to you. China, that's the name. Subject, get Taipei Gila, you see the Katu, you may take the Chita.
0: She sent out gentlemen to the Gila, GDC be new school to it. Tanda GDC be good to it.
1: Timber so.
0: Not get you too, Marie.
1: I'm going to ship you.
0: I'm going to ship you. Bala, what are you doing? I'm
1: going to ship you. I'm going to ship you. I'm going to ship you. I'm going to ship you. I'm going to ship you. I'm going to ship you. I'm going to ship you. I'm going to ship you. I'm going to ship you. I'm going to ship you. I'm going to ship you. I'm going to ship you.
0: Bala, Rubenge, see young get him Kashish gives ya. Kazan needs to hire the Numdan Subgobda, Joamdu.
1: DT, Kishan, yes, some shit, dummy. Numdan Subbuddy, Guava Chashani. None while Pierre to Judy, to Newton de Chimasi. Yet the Yabda Chene, come get it to Chisha. Now on it, go for swim so.
0: 西山道前的规矩出国的农户部过丢地藏农场砸不得车站他这个西山道前算等个的别进入民歌当都好不得他这个西山道前的各都住的拉点算不得让给农户当也没得
1: 완단 토베 눔 폐주도 쓰르 셰마도 바케치라지
0: 봐라 계신 놈기 완타마 차비나 가르치래라
1: 남과 비약이 뒤주 통을 친지 다들 예 셰맥시 바케치지 이내에 바케 마치야 치도 디나로 와마시네 바코고세 루유 예 잔디 티 가지가
0: 계제면서 홉드 챔터가 다가 TV 봐라. 키랑의 루벨 무슨 역할이 있나?
1: 야, 다 갈았어. 내가 그 두고 왔지.
0: 됐어.
1: 한과로 진기 안다 맵스샤. 예, 줄린 세빈디. 가래시다도 이네 한광 녀키조수 즈니치 한광을 등이 가르디엔 오래
2: 한광 세베티 제지 잘젠시츠 농안 만녀바라 개교망교 없지
1: 여우도 샤르니 항화 루징이 안다 모두 냐빈이 캡타식이 루비 장치
2: 예
1: 루비 셰버 정기 차오이
2: 예
1: 먹더브 철란이
2: 예
1: 장치 자다 장금음이 항화 체인의 출수단의 요구마시
2: 농안 만냐 봐라 개교만 겹치
3: 농안 만냐 봐 개교만 겹치 농안 만냐 봐 개교만 겹치
0: 전주 우주부둔다 나란히 근육을 낸게 뉴수 유구 튜벌이 균도 조회급디 리고 탑조 지교로 순교체니 모두 국민당 카마로 兄弟 체제 리빈로 고고쪽으로 첩지 국민당과 공구 차주이다 고도링로 톡선쪽으로 니 응처 모두 담이 레지 디 락산 수미다 재미 독수 증거로 로딘장치 드리네송 랑거 응저 창디남게리 창디남게 스카리메 싱구웨
4: 창디지지이 농알 젠데체 계세 구미세 중게 미말 삼다미이나 쇼디 후다체네 도수 제제 동구 같이 겹교체세 불규 제삼샤네 님베 골라랑디 창딘초스 롱드

0: 함박 주딩 미좀 차스 피아가더러나
1: 방화루진 라사가구드
2: 남당 어느 놈에게 저지지
0: 저은 놈도 유난 사공리에서 구루다쟁 놈도 구도 레호다쟁 놈도 숨겨치기 항광 주제 피주로나 양자 수위 항광 주제 피주로나
1: 항화루지 필소모유 항화루지 필소모유 남지 입뜨지 미치뜨지 야자시 항화루지 필소모유 남지 입뜨지 필소모유
2: 디카리
1: 다리 리비가 담배 남주 사부디 구주 감군인이다 지기 먹터 남주지 더도 보 남배 면도박박 가요 식매배 먹터 뉴버 팅웅 찍찍 딱지리 시라가 채워지 라고 숨다 지기 남중아 난 필로메바 찾아는 시쇠시지
0: 로스벨라 녀사슈 먹터 류의 대비는 저윙을 수비지 장망 녀지어지
1: 마유비는 해봐 심부쇼도 그제스게 부래
3: 버쩍이 군우가고 먹터 거주내소
1: 슬랭기 당한루가 시디제지 만조 먹더 남조 갸타베 요마시 컨트리스케 브레 항와루 지게 남중아 꾸미 카도기 먹더 뉘부 치슈게 남주지
0: 자위니니다 쟁이 겹수면다 바바 고조 세투 메자 만조 자위 남주 겹초네 원에 간리아 필제 겹이나 구급 요시
1: 구급 요리세 고조다도 깊수 진행이 레고다 지게 남 추어지
0: 비산 카도 먹더 나라 레고다 쟁이다 요시베
1: 비산 먹더 겹지 까망아 머치바 자위가 주 남주 니스듯이 돌프지 Namru Tanya, Chu So Shou, Gulu Mei Gyu Po Abzi. Di Yang Awe, Mokhtab Zirta. Namru Ningbe, Tabze Nui Bengwa Na Xena, Lamta Da Nyur Tse, Nihai Yubo, Gene Si Tuma Zi. Yina Zawwe Namru, Lea Gwa Tak Zela, Kechu Di Nying Nihai Zwa Bo, Wane Sabe Yule Ma Chiu. 네 가규랍데 롭스뱅크 민도네 양자직 시기 한화루지게 인지 까니 소치우유 한화루지 윤난 카도기 먹도네고 치슈들이 네바도 가규울에다 가규랍데 까라 지소슈우유 먹도남조 송접치 도수 소냐샤디 랭게 조디 자다랑 초기 도수 해바치 부유자 마 얘기 되노 차라 공도보다 차지 자가 치과에 지랑에 여마지 水轰子
0: 谈得蒙特咋吵不恰恰时 吞多水轰前呢 蒙特古个说说 罗斯维拉给 中央开局五年的塞扎比如 罗杰那了 这边能住云南科研了 杨思勇不是 让马了到我西边那里给个托别起 蒙特能住松脚起来的 都是松压起来的时候时 让马含西三起呢 让给个三级说别马车 蒙错独通不是 云巴达 云外正住了多的云听马跑不是 罗斯维拉 吞多停车斯纳米呢 云南长拉的说时 Nyeche-na, Shigyo-ma-ja-wa-da, Shumik-ning-tol-dien-che, Jema-gyang-a-zul-hun-up-gi Jim-chu-zo-ne-la Ham-si-se-chu-gyo-ma-r-sem-gi, Da-su-gum-na-ya-de-min-du.
1: Wu-zi-tien-gub-la, Lun-chin-lou-shi-de-gi, So-se-chung-bo, Don-tul-u-gib-ne-ren-shi-ye-gam-ya-k-sam-t-ki-ji, Da-ye-zhu-la-bom-chi-ga-dam-ji. Mi-zi-don-tul-u-gib-ne-gem-si-si-ji-tang-ni-che-be-ma-zi, Tan-do-tul-u-di-ren-shi-ye-gam-ya-gu-de-b-ji.
0: Pulu kamiya la. Loushu dos nye di Ningru sada chu xia.
1: Dile dok di Ningru sabi be mi di. Turub di luen xin chab zi. He yue la mak yun chibe gub lo. Tubi da ma tim gies gubur di tubur da. Sui gong chi xin buo zi.
0: Yine nye xeb di. Ngari mi gie gi tub shu da zhuwa mi. Lunu mung tub da zhuwa yu. Nga...
4: Nye sa shu!
1: Ya shu.
4: Loushu min la. Di deri kato je gui po je kyung gu jube zi du yin. Si nang da.
1: 경고에 다가라 포하시야
5: 이그디 나스로시 나탄키 나탄콩 나랑초 이그 나디 고안连过去呢 如果 이그 뒤着罗过去지 이그디 이그 나스야디 저수 이그시 유엔그디 바르모 잡아채 디간러 쏘여시 예그디 락베 요스무다 잡여시 爹娘娘多几个人呢春节这数一个人陆初层爹爹啊这数一个人 Nubchoskyubi namta nangi, pakwe lakwa kibi, parmo di chabu duge. Chabu du, chabu shiradu. Chenza, Zhonggu yigi nangi ngadi, tongme kodyu ni, lakwa chonji ki sugo shi, di khar sugo resi na, lakwa chonji ki je suso sungyo ki sugo shi. Yigi ngay kodyu o di zhi, kenzo hakwa su ngay.
6: Hakwa su!
5: Oya, 前面一个新大师得意的一个地这数一个其实一个地所得过目是找不到的然后得和其他人是对的一个地命你妈足够找不到的一个地你们是啊这数一个是能给小孟老师我也不用说不到的钱求不及我还谈说话用笔啊嘞一年让他们的吃鱼
7: 吃鱼还是鱼?
0: 对的
7: 哦,
0: 你也上了红恩给你做这次鱼落线了红恩给你做些啥清晰你也可对才下去呢打扮俺鱼的鱼上给听我打这个妹妹闹去呢
5: 真主你让我心对你给你这么些人有吗是呗你家人多么近也合理呢你可对于你红恩给个不能去年前年给老大比别学那些人生过于牛仔的电节没特别你保护他王世杰国母过年保护你别没些人生过于一年谈得起的
0: 店主差吗我这是我的当三三七十下你最好了不是大铁民都让底下很这多你把那个送药了我家把马路用一张天主还到了脚头买着
5: 头谁

0: 당 젠시기 오혹도 공급 당송도 긴일 랑바니 귤미기 나우 카르캉이
1: 지고 먹두가 지마게 쿠밍당 대니 화기 서글라 바르도 쿄돔 갸다 시주 신이 제유바탄 지마게 쿠밍라 바르도 제괴 되니 쿠밍의 계지 팀주기 럼디 캐진이 유지 대 지고 공원소다 면주 요체 마갸제 원제 집에 지고 터주기 딘시 겐켈게 대대 지고 먹두고 쳐도 쿠밍의 重庆표배 바르도 첫 체슈 제배 신진기 때내 총계도 교류 유바리

0: 당당 안 쓰는 좀 피치고 마시. 제잔 카도를 못 피우지. 고순 채야라 슈누이 개고시. 추리인 바르세 꾸지 제니. 디린 바르게 채야기 탑시시도. 난 쓰다 쓰시 때네 저거서.
1: 이네 딩리 바르게 채고 있나. 넘도 마고지. 님도 피르지. 대지로 추리인 바르세 요그래. 개베지 죽지 중지 카도 먹더나. 루지 집에 넘도 추게 대지로 바르세 요베 마체. 텐도 혹 숨다 전에 넘도 십시행하다. 이주영다진 이주루다진께 대지도 봉주 제브리 어둑체 안준놈중을 좀 어지게 저우놈도 계속에 눈 갑디자제 개그터브리 이내 당당 안주 넘부당제 마겸모주자 자주디 삐카고오리
2: 거들로 출긴 받제디 총칭러 배주팅문이 당제 공립내 강동 제샤 간인스는 넘부당년 연가 열었습샤
0: 제니켄즈 카규루 진주십이 넘시금부 배주당부 신중에
1: 랑게스나 먼저 주인 바르제 신다스도 쓰게
0: 다시 넘주다 아마 주비나 신롱은 보라 바르제 조세 규리 저윤 넘주 유난 사콘 레베 카조다 투주 년에 신부치 디네 학초 속의 유긴 송제체 균용의 삼다토나 주린 바르제디 구지 제도시 군민의 투시 학초 혼놈리 기유사 딩아 중원의 세나 기센시리
1: 저는 알아한테 네트니르 토나체 우리 강구디 저윤 넘부다 칭로근 보고 토제 뉴르제 티신 슈킨 티베 그긴 삼당고레 니부디 바르도고기 띵링 홀시게제 저윤 넘주 동매 다고레
0: 제사 나주 고고다야 지 텀시 당시
1: 콘조다 팀목하시 징부규 니어 리빙 넘주로 가라 견주여 하고주 콘조 루리알 나와 켄이 등문도 만주 넘주 통보다가 람사쇼용게 니어 제노 콘조 견디 표주 단초가
0: 다시 콘조 예그터비알 남자치고시 지단 아브라치유니 쇼데치아 등고 마다 제자 니체시디 균댕이 되제 멀터 넘주시 당시 랭게지랑 유미니 저윈 넘주고 오다지 바르도쿠유라 티연투치오시
2: 세시디 야구도
3: 까네가랑 좀 멀터 제조매봐 다시는 조심해 주마 제바 표시네 증말배
4: 제능아 제야지
0: 쉬다
4: 친웅 근부 망고 등대 바세가 줘래

0: 이랑 간난소. 발라 이랑 간난소.
1: 아지.
0: 아지. 발라.
2: 여슬로초.
0: 아지. 발라 이랑 골로만 한다.
2: 베시도미. 미마고 티제기로. 소소라그레 정예 차오제고리. 소소스 미시달 조사네. 하쿠메브다.
3: 다 이랑 골로만 한다. 히란다 포모니 참야 호르민도 토슨림니 용두게
2: 나셈 커지스 레브레 캐라게 포모디 밀다다다 게무게다 디시 호마리 캐라게 포모 타보도 소여브레 이네 캐란다 뷰티레 데브 토모 중화 나롱 하고 쳐
3: 조슈다 지 간난게 유
2: 今年被批呢，对面那路姐给把钱用皮，底价哪呢？起码呢，写了学生那吃不去了。前一兄弟呢，去让给金兰写了大送，咕噜顶着想偷牛买。没事呢，婆母请不恰子，生不学是偷呀的，我们姐其实不。钱不恰下了，你爹都不给拿了下。
4: 메도다 심줄 갑체비티조 부그랑가 치다르보
3: 알레데 쇼다 제잉어 니틸 메지지 데로 체는 공두게
4: 메시 데로 체는 약수이 말했어요
3: 키라니 자만 하르 송구유 김자나네 장시 사슈 특수제
5: 前一天老罗你学来活的，
3: 罗尼罗瑞。俺尼玛去让大吉对，罗秀平是，弟弟去让罗尼生俺来吃吧。他爹正眼瞧我罗最吃是，可是去让正眼瞧我干面呢，这个是，俺最，普地来查个是他们学是，下面呢去让罗主那呢查个是。
2: 这是什么送的？
4: 이래는 가르사정
2: 괜찮았으니까 생각 부디에 가요 봐
3: 기랑이는 시에 차보 쓰매 딘제시 샤
2: 아샬라 아니 제이 원에 나아딘데 되는지 남아침비이너 아난 이 유부유구를 삽샘제도 타오는 보면 전부 찾았어요 이제 타무디에 미나마 디에 아들이베
3: 기랑게 전수유두에 만나마 친배 니무디에 니에 바라게 진접시라 쓰이소 디네 간이 변질 터질랜 변수두에 맥북까지에 까미 손톱미도 아 지일어 간이 뷰지 스위티 셀 키제 발라 갸갸시라는 기
2: 니에 전고초 디디 공개 뷰지 소 셀라 겨두
3: 어
2: 차더 시 겨제 알아시다 체가 저 쉬어 나서 와 미주 공개 간수네 나브리 학사 미도 시기
3: 이기
2: 장고 쉬는 제 이문에 보면 야구질이 문에 남아진 바 샤샤네

0: 这是这是你要吃饭就打点名嘛咕咚点你朋友小友我你别去托别出来解决第二菜个道给继续送你一边吧
1: 出征了再去吐住张继一下张继一下记得
2: 남자만 지금 거리를 쉬다.
1: 장지게 리베신고게 지수뉴도 근데 디가라 지수마로 송도제 샤홍원게 쓰기 제사 장지게 우디르고 이거 통요어리 투자라 진지레게 레로게 우디르고 이거디 진지레게 조구질 제브르슬라바 니는 그도 왜 안한지 링웨이외다 멍우란 정년 저로 딱제 제배만도 장지 삼 큰코 말이 니 장지게 루큐도 뒤대비 카규랍데 루큐루미토 明古尼基罗尔马丁拉扎金夏天德张白安斯亚明基皮具的女度天然给钱了提供扩卡帕亲不得是的你北平富豪老亲给我心不愉悦明古尼基罗罗松能吹给拉扎萨北明都写罗起了病张吉斯尼的名度一年张白安斯尼的度我要看参加了下天这一那张吉富豪拉扎的今日来富豪给几天去冒险
2: 昆宁阿斯呢我心个有个嘞他个嘞民国老女士在住个到处别催你去住你正月小门身边你们最空张姐北平去住女儿嘞听这算账我看这家也得用财度个很多主张了另外一个英国那个老子在当贴地准备总统那应该错你想看汉族
1: 啊这我让准我了把白两个去不嘞
2: 陈大爹去到去某个 刚申请也说说他就去了。
1: Let's。
2: 对不对呀？托不是这说啊，托不是那娘苗的。哈哈哈哈。

0: 행게 인게르 그 어떻다 거기 대대 잡다서도 대봐 토제나 쇼이 샤는 게 해결로 모조로 쇼이 미국 주고 나다 후화로 진기 개진들래라 河南 안양의 小屯创作呢 이게 그게 루베국수다 제세그리고 버치니주
1: 개민라
0: 이모
1: 배지 写字怎么买着了？

0: 토세 섬도 요새 얘기해 줘.
1: 갑자기 지지려고 갑자다 토세 요새 참여하고도
2: 저희 남주 커밍이 사고 날 예정도.
0: 저희 남주 통지 처리 받지 지지 제사.
2: 려워 등에 니치지 바다 도순치라.

0: 구조 달쟁이 깡무지 떨어뜨스.
1: 구조 달쟁이 깡무지로 쇼파 멘티스. 저희는 사무실 디셰스.
0: 하셔 교수.
1: 샤르쇼 교수. 됐어. 주의 받세 상어. 무슨 규로 키트위.
0: 카도 소위 맵차스. 양야시기 카도 소위 맵차스.
2: 비사스. 저희 넘버도 이거 달러 예문기.
3: 내가 동아 람사스 로슈슬레.
4: 내가 동아 지딘치. 전년차 주의 받세 되게 받도치. 시무도 만조 뉴스포치.
5: 레스. 내가 국내신스 람사 받도치기.
6: 남시디 만조 야야 십치기. 직도 직매. 다시 긴즈 근도 잡지.
4: 로스웨라. 단대 자원 얼 추차되어시. 한관 루지 모터 제주로나.
3: 단도레고 닥쟁이 어지. 저좀요.
4: 또 오늘 세드윙의 양원 내수의 양갈라 주십에.
3: 니랑 소금 시슬럽이브.
4: 소금 채나. 셈을 세부도. 더더 소금 채나. 년년을 지주다 차시야. 로시더에게 토비다 템을 계지. 틀리감 주야디. 타모데 게임쇼야 장리샤. 계지. 자사돌로 모두비나. 자외 양양아 슬란더리 샤삼지. 겹주어 사지 상마. 자외응의 내세나. 连 대부리 삼바.
3: 유구마리. 마리 유약이 제조 유르메바. 마이크가시나. 간이 예쁘지.
4: 쟤는 간이 개녀디 녀체초. 디링 둔다디. 로스벨라다 좋아요 마시라. 한광주지다 대회 좋아요 마시. 로도뷰나. 조신의 바슘 주시.

0: 스몰링게 공감상.
1: 공감상.
0: 디리니 진도주베 체게 사포부지.
1: 디리니 튜지니 신앙기 편나지.
0: 샴 중앙성 균형장 예주 쇼기.
1: 팅디 선교가 낭튼조니.
0: 제조 소지 시진핑기 제조 야제를 동교 타 미망기 초외부제 렉스 동교 송리 제고 시송유. 디르츠 랑게기 미망망조기 고고사바 당드니 코저 표송소스 다오타 제주 코류 렉스 당디 제주 총례 순수 배우 체유. 대마타기 개드니 개용기 제주 총례 고고 체로 침배 과탕.
1: 양규기 닝도 균증 체내 갸타가 양람토 베베 규치베 무지성교나 티린 광시 이사드 체내 튜럽사베 양규 럼프로 규츠 딩교.
0: 중국 미망외관기 미망쇼고르기 자당고르기 세주이제 장배고로.
1: 개등의 예술인 지소용소 쿠공주네 칠규겐 니리라 찬요 미팅 통주숨 심배고로.
0: 어린이조 심배 어리 기숭부 이랑라 갸르토 마드윈 차주비 규저지 최고배 가등루 시배고로.
1: 怎么领南边真足个念书行呢二年女内催期望的中心也不谈我们把钱呢接着中一把内催退忙迅速的举国所引下面写着两天呢四周呢
0: 接着说的习近平以解决这些切入通就提民望的错误不再列出通就谈送礼切过些连送上学民望的制度定被错误降被国国南门堂二位不再了南京起初切入清北解决养康牛头部内错误两名康熙特别怕了军都穷月那就按古作罗了让给给民望盲作给三米切不了人不是切别国国三门堂对不切的 코저표송초바탄 加这西藏团派的一把汤解决我不三年级问题命令去出去送去搜索查你了偏不脱你陈总永不国的同学了送去送去搜索查解决我汤人类汤雄追南米从所借业国国清不一把这他的名南级从南塘名召为清文追过一把汤西去小学养国国切入着行一把这聂水镇解用给给顿人类汤与国的解决到了切过别定去你来解决一把汤 这句科室追责国的同学了宋查纪律给予不是这句国国三米切把的军都清白这句切就切入动为同美国组织的民望给国国抗力工具体制接着说习近平提北在托北配给东西的民望给你日来马代表了切入作为制度点别错的将被国国公有配给东西体制内送到他况且北在托北配给东西的民望忙作业开把建堂南望建 三米七八的人不是七八这一个国国共坑都不切过这句切个切入东西的民望给错别在历史东西堂送这一切呢永不明着为错别团为国国堂曾经有切的别在托别重民这句日本堂落队切入东西了扩追切八堂这句切具体从所那个忙完呢小学堂两名牌了农村切过些送不切 接着说的习近平也在最南南堂车道三队前的小区在最所以判定三百七八千五些送不着结果比如九州委员康结果确定的那一些级别就是新秀康也出领选拔周云航也在最了规定东西提他的东西忙作业做一部的将被日后演变在最给同门国组织堂同样的跑步的进来在最冲着的孙秀月了忙作了出去电话结果些送不着 第六这句冲着扩追切罢了内了批别习近平国会这阵军委论把其行约电罪康堂从国的企业国企委推举领导党党堂撤军堂真都的局地界真追干预不是老道卡巴的企业大大领文罢了给敦人给用给专业从国的准备出明年能每季内提郎的对比推举出最新的给予不是后边正定土荣国复索真正可以给 英雄南北撤军十九趟人被撤军七八趟三岁的参数命运用出现嘛车技了约别狼国的角色体成功穿不了前部有理不是江苏苏州若特里内用为昆明铁城西的高位原则撤军七八趟第二个八里家不说七八只如果说十小庆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 제주 Tenga, Kimju Loze Chire, Chongzu Ru Ye Kaku Yula, Kimju Loze Ningba Oriyan Kaku Yu. Taja, Giyung Su, Zongzhong Gi Chodu Chongdun Shibshu Dini, Somdong Gya Tang, Xiangzhong Gi Chongdun Dini, Chirin Adong Jun Simba, Chongzu Ru Nursing Chiebe Chongdun Sukju Shibshu Chawa, Shik Cha Sinni, Chongsib Gi Zejuba Terling Tu, Jiang Yun Yor, Zhogu Mibri, Shandong Xinqin, Li Xi Chongzu Chongmi, Li La Gi, Taja, Kimju Loze Ningba Warsansonga, Loze Sarba, Jijora Chesimbe, Dubdibu Jisumbuji. Mimangi, Gogochiru Chinula, Lamlu Yang, Tugutang to Chinubuji. Dilu Lometo, Jeju Kipungi, Gigabinbe, Cheju Chargui, Jeju Yachir Dongwe, Najuni, Chershiba, Tomar, Badim Chini, Mimangi Togurseba Nam, Yunjing Lamlu Nangju, Gudijayu. Choka Chutang, Zone Lingin Chudu, Nisabi Nangi.
2: 任不唐不你 Bündin Chongso Tang, Shabshu Niri Chowe Chui Kibache Yubaji. Mimangi Goygu Zho Chini Chowe Dunbaji La Alin Yabu Loba Tang. Goygu Sarba Jila Khojo Sarba La Guidi Tang Yu. Mimang Tungjur Mangbu Zibi Chowe Xigun Chiwe Chomra La Sunshu Jin Yu La. Zhongui Bianjur Gyundu Peke Chujyu Liang Guishu Jin Yubaji.
1: Gyanggyu Ma Guangxi Gyugum Mami Chichang Mangbu Gui Beiru Mugtab Chabu Chedi Gyeglang Peba Tang Nambar Getuba Rangso 东配不借给 泉州焦山埔新安光华埔所三千儿苦明塔木特查不前呢他乡江藏不出呢找位告别冷不洗的吹吐不约他家妈妈杨局给乡江预计陈思看了老大雨国文明天吃甘来给玩儿有个月不行杨局宁都军警察前杨局给客人呢吉林广西同步军团军行约不他 泉州妈妈杨局给乡江预计陈思看他乡江预计藏不出位

0: Swalling upon Kamsa, and get an empty shoe lace and sense in number, Tosana show him. Tirini to see Nishin and keep Pianata see Nashib the Tidu Samba, Colon Tom Quigian's Shepta, Rang Jonki such a monkey and numsy and Nirshima deba charge you. Gub did you, Lodol the Say you saw your love you. My son Winsy Chabasin among you, some really near Rang Jonki such a monkey or Chabam Kam Pugita. Ninjata, Champ Sogi, Serve Tose Gulia, can't you for Gurido. 시브젠군의 참도 청규 당위규 닝제 사제 망치와 로게 사제 망치와 태세 눈외 다 청규 시제 향외 다 통외제를 차범카 충어 법규 다 사제카지를 차범카 지원이 치외화 법규 서부토세 규리아 칸치오 법규 참도 통외 다 시제 위규 디신 능수 위규 다 응어리기 향외 통외제리아 차범카 충어 법규 다 사제카지를 차범카 충원이 지원화 법규 디민 서구 카리아 정보 망코 내가 르남 티규 마세마오니지르니야 康不尊了卡琼和你南提丘垂江长烈我给送你骨牌萨克尊了这么忙不哭的丘垂江长烈我给送你骨牌你东去了恰不穷和丘垂江长烈我给送你骨牌广告尊了恰不穷和丘垂江长进你就送牌
1: 车业去了恰不穷和朋友恰不心心朋友垂江长出你捐个牌没多尊了恰不真和朋友恰不心心朋友垂江长捐个你你这送牌囊尊了恰不心心朋友垂江长给你捐个牌可入去了恰不穷和朋友垂江长心里捐牌满看尊了南提丘垂江长列过你捐个牌
0: 中途中了看不恰朋友垂江长你捐个牌生意去了看不恰朋友这么不哭的丢垂江长了我给新年送牌你们中了这么不哭的丢垂江长了我给俺捐个牌少中了看巧朋友看心心朋友垂江长了我给今年给牌高中了看巧朋友看不恰朋友垂江长了我给俺捐个牌 不信中了南天的看不恰朋友垂江长了我给新年洗牌初前中了这门可能看心心朋友垂江长了我给初年端牌巴士城关去了恰不穷朋友垂江长了你继续牌谈的与我真正规矩能行我的修行不得了恰不穷朋友垂江长了你继续牌 염조윤철 三面了恰不穷和你恰不真和朋友垂江长进你中一牌养不见了看穷和你看不恰朋友垂江长了我给你的短牌天天提名总他重点看几个能行我的事了呢 母腿也能重点看几个能行我的事了呢

ji gi nyam nang juk ji xing yar gi nam tu guo cu yue bie za dang ding tu cha zhe song nian tong yu yue zhuo ge ni yar gi bian yu gi chen san zhuo qian tong ma ti shi wen jiang ti ling gi zuo zhe ni di ling gi qi li xi di ti ni ke yin yi dong zha 차차시 대만타학비 지금 뒤에 거봐라 톱단 시행식이라 유바니 바바시 토제를 미추 점심비 신동추 처주 송계네 다와양 생매로 수입 차겐타 개발의 태자매 티 창총차네 지르누의 체자매시 Jinbu Goto Tu, Zuzhu Nabu Do Zam Giba Ma Se, Shokba Ya Kang Zam Ge Yu Rung. Tanda, Shokze Yong Su Ge Me Be, Pame Tso Yong La, Dien Gu Ji Yu. Tu Ji Gyun Do Ta, Kur Yu Ta Chui Dun Chung Ce, Xi Ne Cun Ne Che Tu. 미지기 시베 타로레 차자초로 네서 톱식 코드윈 톱 유바타 관츠 직전 디조로 된네 경신도 따세 남조치 주의해라 쇼바 제부 강점 시자유 Mashi yer tu su, seri bebe lulu yunaya, chachu ki chweba kya gawwe. Rebong ki shanti yi tsimgi mekshi. Ama lo li mebe, baba lariya tengu tsu. Yedab dukbu teya, 제주처로 워마시시 젠부 쇼송장네 세리 송시 예배 세초비 탑수지 라와라 독특지야네

테네 롱마르 큐바 따라 파르고 제체 소자시 차론 치로마 중 공리 코베 카세수 큐르그 입시 왠야 타데 투수 치마뉴 망치웨 세바 세리 토도 네메 테야 다왕가버니 기베기 투지 옌베 무메기 탄고의 최도 가로시 최교니 내라웨 차와시마시 치마뉴 포레기 무세 투베 네세 레부식 담네 가마레뷰로 공네 대유 장베 김규 최네 치마뉴니 숙라 구교의 토네 베리 치망슈인 중매 카조타 육제 민자와라 데네 릭지바타 랭무 치기 유징 데니 관조의 믹스의 기랭무 치답시시 제문요 포리기 네사카시의 제로 춤제 강양 토미고 마세 추제 림신 토론 조시 유베 왕키 Kobe ngang yu jia se yu shi. Tangui chui tu, kukup ta nyinga nyamdu ne yu bar din. Gamu tsui uwe chidam di, cha gu chenpa ya chi si ba shi. Tab lebu shi la, long da kyo ne, Chimunyu muri si kwe chi la lipsu. Wengyang komu nye wara jarawi kapsu, koba tezom ki yu. Kuni wala lenchu meba cha. Tani tabshi shinda dan yu shisha. Tari kwe muri ta chema ta lamsen cha jubi yu. Tini, chima nyu ki garo tsuyo uwe tablam shishi. Chidang yung tsadu ki kengba tan dun. Sokja tso, chibse kuyishik tsuyishin yu. Chima nyu ya, xinglui wadu dee ne, sijibi dee uwe longchu nyongshin yu. Tsadu yewa tan, tsadang nyongbu kwanzo lari ya, suyashu gyebara kyuru yu. Chichu tuyusu, rimshin chenglong dawa ta tangui yong ku simera nidu yuriye. Chidangki, gengwe yudu jo jombara cheba ta machu gengwe yudu jo la suju jibara che. Dini wala, rengchungi gangwe shik huyngi chubiye. Kholan riwu tsuzi mi sumdong le ge yue jing. Hoja ni su singbe kutok be riyu diri cun. Xiar cho Ningxia yi longtang ta ar dosi togang dan zhe yu ba ta. Nub cho ala xia qidang dan zhe di. Zhonggu ke gang che we rengjong sangam yi cemdi jidu kyuru yu ba ma se. Ala xia la ce suo ta mua cara tuma de yu. Dawa chukwara, niwei chukshuru nangdu chweba ta dun, jigi bianyun xiegu tsu yue jing. Alaxia ngakhon ki, helan rigoro, zo tanggui zixin gizara yunggu yuba ta. Tezui loma ta, medo cangma qianbu me. Wengya, nakchui ki qijung nguwene, ngarxin xingmara dianbe, seri kya noma xixi. Mimara kangjiu yi kansara loma suibe seri cui xin yu.
차르가우에 찍으니 겁의 유링 제구 제부듯이 겁의 초도디 파르더듀 통통시 유용 디 컹조이 매도기 기사나 르교로 균칸야 기금에 샤와 세르진 레벨에 치우남세 최교로 고겐스유 최제 토르치마 탄드윈니 나트르 키즈다남 시지덴베 사자라 게포시 유바타 게글레베 유메 시조기 대단게 체토 네바르토 캡송 그 쳔바식 네바치크 과자 마오베 나웨 지덴기 나발라 로셈 쇼르히 디게 니웨 추쇼 쳔바타 세리 페송 소보 유베 나추 소조로 참부히 贺兰日殿图，塞瓦切莫西担心。日为谢农尼基克隆尼格拉东都琼瓦勒，米塞基南德马拉基出皮。初在米切东初级原来级别，从文基真松基，贺兰日为金刚马拉基电价人心送信约巴塔。 松江天地了呀，说起来没吧，个个听不远。秋来那去，兄弟们说，固定老年对个有个嘛事，天价按个土地有个谈。农娃的经济出头，新把我的，松心了，不愿怕我不吃不谈着。人你了呀，吃不加土吧，用个有谁？ 지외 가볼래. 시부리아네 다음에 청론남 랑바르 교르네. 지외 제모르 코르디. 허란 지외 시제 가볼 체유. 교도 마음에 남시타 체주 비비. 지신타 경외남 디가라 자와 초토와 총해. 대외 통사매바르 교로외 파르잔타. 다자 통주 유협에 사소래 퇴라 교와 강시 총룡 허란 르오니 소자 주

시블리안에 당 영업에 롱숲 차부티 내리 넘시 간보로 교화장하세 대신 로망부 규발에 차도로 롱세 템네 짐기 심으로 당원래 타수 제봉 시도 즉유 태야 롱숲이 뉴베오라 제르 태야 롱부터 냠도 지가라 균도 조싱 나만나 초바 신문주유 왠야 지리 튀면디 민교를 흔히 내유 대야 지림기 띵줌네 싸워기 추출의 갱기 지림 남코기 렌시를 치루 손네 댐부 차조외 대 지리 튀면부식도 교로와시 바텐 지린 지단티 최근 체매도 쇼를 시행해 아직 계속 체매 등도 내봤다. 사워기 초벌진 뒤에 치료 퇴보 초보만 세 다동 처우 자잘 하냐 초비없이 모제 치료타 제도 대비 처우 편준 원단 초신도 제단은 지워 다초 힌도 내비 낭년리 쿠인디라야 중국 최저수기 최당 시비 천년야 토비 주 퇴공 표송 소바티 지난도 초대 지겐 소장 남라 김시식 고된 체계 지난 위수 차비 인디지 후츠우니 마시 바즈젠시 이나야 뛰어야를 투지수 세우기기 링젠 총식니 참에 초 타무식 뛰어주유 로레 지가란 뒤로 내부 지리 남자 서윈 잠도 초기와라 요구유 출어대니 초와기해니 덥자 코너만 임바라 팅아 도체 사람의 뒤주도야 미리기 사전디라 신뢰타 지다 원효 유티 지단 탄삼 멘델라라 원계규타 축소조 제비 나바 장외수 괴벌리 원토 웬디 지단 포루 롱은 이기파잠 송오베 바딘 지린 하간티 미이지기 정중 캄라 수왕 외람 대비 루규 채라 티 바디 지린 기지론 타 세위 워 파르도 착디 니엔디 기주 탐제기 리문 사보야 듀유시 알라샤 예쇼키 샤르초 메달라라 나가메 투수 미남키 창외수 나무키 뜸규 괴유바타 타바라 롱우동차 마부 데스나야 나무니 나르치 알라시 치부조 티시 나무 농이 제니 알라샤 예쇼키 천다디히 야드라와라 나몽키부 림신제니 류기 최제 차바라 체디 차도 체외 야르가티 팔라게치 라르야 본솜 토부식 게기유시 다와솜 류엔베 나몽 충디니 나몽 농이 젠기 김잔디 나소 차슈기 나몽시 아마 총의 뒤에 매친베 괴유제 소소로 된니 주부 격탑 치고 총
칸다 나몰라 추구기위 투주인베 我们努先别, 我们就这可惜, 去通散了总的, 去可惜他, 不出所用起。 多共一拿路为, 出国错你, 人心都认不得把它去了。 그 워머고우의 자주 람호 조마소 나모 아메 지문 놈니 초구 와다 제티 장기 누슈 폴라 데와르치 너주티 양야라 따주에 따와르치 그 루지 심지키 초통겐기 나모 디에사라 칼레르 자로우에 타라 그 섬듀 원교로 도바 총수 我讲，我这眼边我住错了，得给的王队全部越贴。阿妹，七八七八一面看去，陆续行不贴，所以看到东队七八来。我住嫌疑动我了。 탈린 데네미치 다니 탈롬 신식 삼마도 라토시 나모 김잔토 포리츠 파조라 차르네 군게 기베 투지 죽조지 김잔네 카체 조싱 나주 소경 제베 랭겐 지모 모르기 차토토 법기유 我住村里，今天几年，落基怎么住的？我他住进。十六七个马孙空，阿么他娘土，谁催我来住去？因为呀，阿么没别我住了，阿么吃顿没吃，那阵的呢，他得不吃。 太不了不行了，快谈谈，一个车不连头不嘛塞。就为女不养装备，提到送去都就是把钱呢，改天去相当你能，少交钱。快了，谈谈，其他出身先别，开局我个出行。快，娘俺们其他车结果了错，结果出这边是。 俺们想到年前去登玉塔家，阿拉些娘们谈谈谈，母体这就一般了，对面啥？基督徒能说起，阿都科技路咋个解释？厕所设备用户表现？ 在当个位数前边，切干洗个拖，到我松林边，这处穷穷斜起，擦弄个军刀前边去，穿干不用洗去。这处铁特洞，七路马一样，人你这当点个艰辛是隐蔽暗处，我个错。看，今年竹琴，我工地短度几百呢？ 谁哩你？是不听难度可比不起。他前头听你边界爬了去，再没洗不着。是不你大你？这就去清洗伊了。矿主村嘛。 让个让所切土边落在了那边一边，第二，他们动作细一点，隐私不深。
파머니 닌 카시에 치라 로레 메베 탄다 김낭토 르브시마도 강야 하미 티 제주기 세기 그고 꽝 토지메시 자단 토도 소자 신 망부 유나야 그럼니 깨지 잠내매 치료토 카세 최워라 침비 진보 류라 마게 킹휴 텔레 장가랑수 초와 레 라보메바 시토 차포슈직 로버토 주요마타 된네 포빈 펜존 와르키 저와체 제초라 조지 사바식 니바제티 치오 젠데동웨 르제 고초스 더시프타 응구 체지 시니 파르괴 체스 제초기 세 최답 종다르 치바타 체브직도 콩부이 치조기 지딘라 얌젠 챔부 계신 휴 진등 아바라 로버트 롱숲 담아타자 제대로 초르요 왠야 소자 신다니 나르시 레라 제시 유티 콕디에 양시 퇴베 류라 롱첸기 슈겐 팀메 콘츠 롱초타 도니 본디 치긴 뜻이 차 추부치 테니 유제 파르고 팅지 집에 치르시

제주 기카로 심세시 캐리 왕네 테 세신지 람세냐 자체디 로다라 과시기 유시 제롱 자지 자단라라야 힌자수 교로 추주 카시에 소나야 로다 타동 로림메 Kejeni, Salon Chu Gugu Nishi. Jode, Tang Xian Sik Dangu Che Sing. Tang Di, Jeju Chiguro Sha Yu. Tele, Chuku Giwe Tuzi, Juzo Batun Sing. Tishin, Kirgan Ki, Gipsu Ti Gogdu, Maumbe Zadan Sungi Batida, Nar Sun Si Yuba Ya, Tungi Yu. Lungpyu, jimba kador kodoro dangxing.

텐게니 차세르 케베 소샹 디달라 쳔나 양사 토브니 콘조 유스소 디기모 마세 체모로 네 소세 덴자기 네시게시 탄다 콘조 타냠도 나제기 포르큐티 흐라지우 차르드 양사르 쳔도 이뜨치기 Tsengontu, karma shertu, kwanzu, jizhe chosu gyönni, kimshi saba, tsunwa la zhoguyu. Lungmara tsube na? Busin namgi, lungyu gi neshik tsugui chung. Tidala, Gibson Ku Jinkeni, Chidanang Ki Lungo Tobjing, Temple Su Tobe, Zishin Shikti, Sing Wombushi. Jungu Alasha, Yeshoki, Tanzam Su. Namshi Gamshe Chesin, Koryuki Chagin Zube. Sing Wombu Tedi Chubni, Tabara, Longo Tongjam of Desinaya. Sun Shu Ta Gidup Che Ma Nyong. Tiang, Chu Leng Yuru Zhu Zhe Chi Nyong Du Dong

0: 진다시라.
1: 오.
0: 니아자가 랑게 클래스에 가고 또 스튜던기.
1: 토제나. 저 공부도 왜?
2: 심을 빼시.
1: 쟤는 망치나.
2: 어.
0: 아자가 사태니. 니지리 클라게로스 놓고.
1: 뭐야?
2: 진다시라 미야우스도. 보고고도 배가 클래스 신기.
0: 네 가봐시. 왜? 니즈 근데도.
3: 디린이 상물 안 놓으셨어. 디린 총 전부 시켜비. 대시빈조 네 혹시 시스요.
0: 전 순순이 되다. 잠고 쇼게. 그래 지도.
3: 고작 하고 선불시야. 도스다디 계산 안 줄 걸려 없디. 뭐네 펜토샤.
0: 급디디러 류인단 님마리. 지급장라를 카디자데브리. 가즈디 지교 좀 순순이들이. 급디디 중요라 되면 이제 싸브리.
3: 영아. 네 씨스.
4: 머리.
0: 네 지도 치유. 튜스베 네 주카 뭐바 쳇비. 도스네 상화 고기. 저게 교스트야.
4: 대차베 지르. 출레로 아.
0: 제라딘 제도는 저게 커서 치르시다. 고.
3: 영아. 랑디 네 주 제도.
0: 시르지니 류라르 슈스차 쳇비. 초한테 지다 낭다메.
3: 영아. 쟤네 야우추. 랑 녀수르르스케요. 남자 정마시. 지라 정도 숙소 숙다.
0: 랑 아심제 쳇모고. 소소 야우 주지. 공사 다고 야우 제교. 권다실로를 막혀, 거중해.
3: 영아, 랑로 딥시. 턴다 가르윤이 니랑다 좋아채쇼.
2: 랑 좋아차라.
0: 랑왕민도.
2: 小미, 올라다 잼증마시 니엘 클라스하쇼, 클라 종차부도와.
1: 야, 좋아.
2: 터지.
5: 클라스하오지.
2: 나 죄다, 터지.
5: 클라스야.

0: 토지 글리치 아
1: 네 쉬었어
0: 아자 디랑 집에 마지
2: 디칭아 장을 꼬이비 군륜 루미미 도코 심플 휴를 법이야시 만약 권을 통라
0: 잠부디 제치기 야면 예란 남아리가
2: 지그리 그 뒤린가
0: 레일 합디 제키리 저큐 루미도
2: 왜
0: 야자 장을 제스 로가
2: 모저시까지 로주이
0: 바이
2: 바이
0: 지나실라 바이 장강若有事多啊, 你也敢若马鸡, 这玩意儿不语, 空在长里要起给, 苦个同志钱那么多。那米要钱洗衣, 干累了。<laughs>

0: 야쇼.
1: 주리 랑아 채나베.
0: 아, 주리. 나주 공시 지식 남자 시주실림비. 자 남자 소중디 나 텐제. 지식 레딩 시부 소중 지규 겐키 주 오삼쇼. 아, 동의도. 자로 누부 동의하기 그거 제비. 남자 전부 된제지. 계시 랑가 야오 주비나. 자 지림 구지레 네바치야라. 등기 저시. 이지 덤세지라.
1: 이네 네 중국집에
0: 나랑 리시유 마생에 겹겨져줘 라디오는 교시 겹라 나유자 샘자 제오마시
1: 조제라 터세나 나 가봐 개침부시 겨부유 유진다 러머가 나 채는 마도 된다 신다 상마 가샤로
2: 레스 친스
1: 고마티아
2: 레스
3: 陈志刘了你也过为一个西北了对不对肯这都特别这些是一个国王面的干头是呗看过去吧我们也看过去吧君子也看见了我路大军队君子是你们多一年年天哪子大闸去越这些个必须看去过去越这些呢这些是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越
0: 当一了修根机会马你查钱给了中车做不是下面的电笔是叫啥声音估计现在心就大不丢那么久他这中车做吧这些是两个的主力的研究有马赛他这个这些来对古人规定也是主力的这个事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真罪你不清不预备一起去哈哈哈哈朱莉三个上给古人年去的俺们一定啊
2: Liz
0: 到时你送的车送的兄弟话呢重症作为只有些事让这个事你家长该来都结果一致的
2: 肯定肯定请我又不急

0: 란데다 조츠디 고체부 가츠임도 고안체부 마르자 니 강부 사비나 도 샤비나 냠 되부치아바 란 요다가쇼다
1: 되다디 아셰모 나 주도 칭메
0: 탄데 조츠디 고암 주기 구주 고고르샤 흡도모 예위나 라스마시 딜레 랑게 바바다로시다
1: 요도 윤스 스스뉴
0: 나 마탄데 응마고든 제 화요시 마세닌지도네 녀살라 뇨싱미 장게 카바스케브지 나로시다
1: 나치도싱메
0: 야면 라게 앙무도 지야다 하도는 사고지마 김부제 유나네 텐다그르바 용도
1: 예메 티주싱메
0: 간다 민게줄리 람도 야면 도시 야
1: 인진 요구여나 저저 세가요 저저는 요럴러 나야 주도 망고 측면다 시무도 야녀를 예전 게 쓰그리 갈라소시
0: 디디 갈라소 녀미비 디디 갈라소 녀미비 아
1: 빌릴 좋아도 솔로미도 더 데스 제치는 앞서
0: 라성미비
1: 라성미 릴리 고유
0: 야디르샤 영아 세규리 지만아 강부사변아 뵈었으면 부지응아 수구리 사고삼네 사야미에바
2: 기란게 겐세시와 내가 투두야미도 또스네 기저
3: 喂
1: 阿姆拉 莉莉 罗里松喂
3: 罗里姆소 갈치소
1: 어 개체姆소 단도 罗里 주시야 폐지 레파함 칭메줘 김민도
4: 젠도스 구데이
3: 요 영아

0: 탕한테 심부 줄 거라도 가.
1: 수희는? 리리. 장로용비. 탕의 명칭이 카바기지 라세기. 기니님도 매베 아.
0: 클라세 매베.
1: 녀제루.
0: 리리, 괜찮았어? 전다 가려니 럽냐지다. 야, 레디디도. 대쇼대쇼. 야.

0: 가르쳐서. 릴리, 니를 모으다. 가르침에 응소 시야오르 봐. 당당한 수 가까이 시작하고 오면 줘.
1: 시.
0: 연인 내수 갈랐어.
1: 릴리, 명천디 리도와 계속 가르쳐 내 쉬어다.
2: 다가시.
3: 니에 내가 쉬었어.
0: 그래. 니를 모으다. 이 콘 고치게 장글라 밥 말베 렉쇼야 가체브레
3: 티지 소밍 이게 지시 초드토 미 먹고 디게 되라 강올로 차르 주주 얘게 기베 남자디 출로스 고치게 가시세 그때 스타메 키라 지시 마시 그때 뒤에 돈베다 출요스
0: 다슴도 맛있다. 먹고다 릴리. 무용 안 예쁘지 못 사무시. 장 타미.
3: 你家追求谁在写两个旁边前你我当起个月你看你起多热你我有忙子三姐把那个破了我在这头的三句但也能变三组给不这样吧想就把那个你从我给这死给不热

0: 아자 나가지고야.
1: 디소디가 멋신거지.
0: 멋신 막려요세.
1: 가상아 야 담죠.
0: 야마단 로죠.
1: 자기 유주다. 예.
2: 가르치게 봐.
0: 장게 나 멋신 무게.
2: 나서 이봐.
0: 나 랑게 삼이 야우스 떠온다.
2: 야, 왜 무슨?

0: 랑게 카바카카야 진행 여러비야 두균 허르고 그러던 점 멤버
1: 처음 해봤더니 랩자 가지가 니와 집에 된 데라도 말이 니 내디 쉬고 있는 없다가 남자 십질랑스 양다 맵딘 데지
0: 랑 카바기 니 수리
1: 니 주저 쉬어봐
0: 랑 아차 든다 민주 나 주다 니 쉬어
2: 소미이
0: 우리 지금 민락이 주저 인비야
3: 张思雨吧，苏明宇可把领了的。
0: 这个明了从昨个，今天车里还有呢，俺送的。
3: 上谢谢片头嘛的，可把领了的，有事情。
0: 叫了，你最近也辛苦也，你今天在写书，俺家老公在写不是吧？这个明了工程那又不听的，空个月子也没拿不起。
4: 这个明了该看哪个人，兄弟大主角的，
0: 他大姐领不，俺家老了要的。
3: 主角说了的。苏明有了卡巴林了的。
1: 苏明成，咱们没见不的，虽说他在把眼看的，
5: 主力当的，
1: 咱给卡巴做就没没见的，就不用对老话说。

0: 다다지.
1: 야.
0: 내가 시슴슴 나라 미친수도 이거지. 디송에 배트 수제대도.
1: 자대 체제 하지가.
0: 양자르시기기. 사와십치기도. 나로미디 영익제도. 야.
1: 준이라.
0: 그렇지. 잠깐. 네 다시 비. 자기 미게만 한다. 잠깐.

0: 기도를 생각하니도 남사주다.
1: 주리라.
0: 하라 알았어.
2: 야, 같이 해.
0: 주리라, 등기 믿으리.
3: 라다 등기 범부디 님도 임베. 니랑 셰오 다 생매겨 로규.
4: 중미. 지게 몽라 영니 근처 제유미. 기지랑 간아 셉셰오유.
3: 된다디 나 계셔야매.
4: 나래 다 같이 줘.
0: 야, 야. 주리라.
4: 라부터 제유야. 도다 데미지 니랑 숨.
0: 니랑 셰도. 데리 마다 다수인.
4: 나 이치 없어.
0: 내가 지금 죽어.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데 네 팀바 갈래도 와. 기게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드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게지부도. 뒤즈니진한테외 레기진이라. 나르처도 학도자외 파문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문 약수디

0: 喂巴拉。
1: 당아 민전할 대토 아용 선비
2: 특히 리리 파문이게 마경남 참으시게 없죠
1: 다이나 란다 민전라 내루시에서도 기니게 강교 강분유제 나보르주다 용도게
0: 어 빨라 전다디니 민저다 깨지시
1: 용아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주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뇨부용 남구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0: 바지.
1: 봐라.
0: 어. 에.
1: 기단 과태 봐.
0: 나는 아야 야진이 매자. 지로를 클라스 같이 미. 교수 야쇼다. 야, 야쇼. 야쇼다.
1: 봐라. 언니 야주미. 어, 민저게 나 세지에 키나리아 된다 쉬어 유스기.
0: 아니. 군입도 다리게. 리리다 니 제게 진앙아 제가 리죠. 나 민유 제제 민정 제도 주어 텐로사. 라게 제나 민유게 니세바 님 그르베.
1: 민유 키랑 고무 쉬보. 키랑 게가 근지 나니 요시비.
0: 에. 대지. 우페 란지게르데자 나그니즈 랑게 교무테잠 요마시 나저 나그니즈 믹스에치 민저 암라슈디 던다치 중상마 암라게 주도는 그지 단다 암라슈메자 어 가자 민저게 김자총도 소마르베 제만에 나고 던다상마 민저게 주도직 인사 던다디 민저러 주도직 주다
1: 민저 레그 튜엔지 용토스마시 칭앙앙아지 키랑자리야 민유게 민청 침투샤사 뉴스단베 니브사베 침다 제피는 민청 중간 주시 민청 중간 주피는 주리쿠니 김장데 토리아 닝거 요시
0: 니세바 민유게 닝거 마시
1: 빠라 튼다데 민저게 주도 제토스 마시 인지 키랑게 주도 난쿠기
0: 제도우리 라게 민청 광부슈제 로스
1: 민저게 터진 앙아제 키랑 인지 민유유사 테러 주사
0: 민청 알레 좀 그저 봐
1: 봐라, 튼다디. 니에슈구야 청슈차, 키랑테미디, 키랑게 공부시다. 나토도 레그슈, 니엘 샤미치제 로주기, 보라 주아슈.
2: 보라 슈어.
0: 부니, 갸리게 없단 말이야. 섭주부터 쟤는 아유.
1: 장게 러스야 되게 네발라 주사 콘테마 테디 콘투 요시 마세 킨주나 된다라 당아 주도 진도 미도 지만 내 킨주나 된다 아무 러브로 쇼미 아메 방가 되고 저

0: 그래도 민유 갈 수도.
1: 민저사디네 소보도 단다자 민유로 보도 당구유라. 등어구 암라주디 민유 보도 당주마지.
0: 지난게 니들 수야 그래 뭐라게 연이 갈 수도.
1: 릴리 간단한 용비라 세고야 세비. 나 용부 통자 뭐라 롱시 보지 라스. 네 주도 휴니 제목 호스기. 네 주도 제도 말에 세비 뭐. 네 가서 네 세비 뭐.
0: 마지 나나 인님도 대도. 你莫让小天瞧。
1: 啊，这丽丽，明月的，俺们几个人写，这些些年着，等大中年，我是想这么些，光准备去把这些，俺的些年日起，得来俺让做老着，爹爹呢，全力养嘛些，老着。
0: 老天赢嘛些，等大中年吧，可真是老天个，既然俺兵器能没七八岁数，就到那年没变。
1: 啊，嘛些，你去多见面，见面，你去多见面嘛。一年年些吧，就是人民多。民政大民玉他爸妈当下的，那的个人无啥脏钱不是？你这是最近年的，他确实嘛是。啊，这当个他家这个嘛当的用度的啊。
0: 你去让他家这个登记了。俺们那车没进，拿了点肉骗他来要嘛是？拿了年岁老的，骗他个去到南屋是不？苏明成骗他个铺充住人了。苏明玉，看咱婆母冲出去，陪婆母你，婆母婆趁路多，到对街前头仓库收仓库囤大是不？开水他最要我们头呢，给人看咱个，给要我们特别大些。前阵他这年，他还是个等个人，叫大的看咱个去到哪哪站，往哪哪站，看咱当回事。
1: 我过那个，我过去不去那个，你查些牌不买单了，查些牌不查。
2: 罢了，下面那俺做，俺们去拉杂天个。
1: 我。客户是不接电对多，我客户是不接电对多。
0: 客人查西的，就到了拍个图啊。阿姐，巴拉能打药吗？是。明晨的天我，哪儿年岁拉得啊？巴拉那么三岁那天是啊，他那样查西牌也是可惜啊。
1: 那年同样的，我们家姐姐名气也极佳。我过去不是那个二点是嘛是，年查西牌不免着。

0: kone shi gu mi ba ji. Hu Changsheng ki ta ting Rangyong Jiong Dengyu ki shu ji xuan ba ta, Xi Jinping Oyun Liangang ki shu ji li di na wa ti ni, Zhongyang ki ji yong le ming ne, le ge gui gu shi song, Guangxi na wa ta, xin ju tuan nian bu qian ne, ding ki na wa xi yin be, lu tun Xi Jinping ki suoxin na wei dang Zhongyang ki, pe ge le tun le ming se tu gu na wa ta, Rangyong Jiong Dengyu ki gu ji bong ka zu gong le, cai tu tong jin na wa, qun ge yue ji song bu ji. 胡昌生气当了黑三南大起个军控机习近平给清军广播他积极书记习近平气习近平列端他培给列端过了南伟高贵开金给广播罗布中他拉达电地切脱江巴过去突破他列端藏媒体我记牌松土日不唐塞他浪桥电波切得念了匹吧恰就我有个托念 电梯你了自送他松江泥土不切过给个别切不切电价了松江他几度切年马拉给三路军控他心这给都是舍不得当娃切里他团别过年突破不了一十切不他文曲马拉突过仓都当年我特南中起手切入当地列举几江面小位托孙他脑子几江面别彻底给托年列团卡提为电地他列去团不切过 基座基用给电力松江他几度前年仍归给电价送往他电力送为列端的工地丁色当地基用给基座电价决定他国孙切就是兄弟给他那时协助给切端特区丁色别年盲错给三家端盲为听给你说切据了听行切不年不接替策进团给电价列尊国孙前年别给基座基用军心电力他余令电力巧用的电力借用于给林切过不他 基座展扬长夏金松他几度前年杨塔北西顿列界大瓦电组他老林达的密码第二新北西在朗桥电部送年清晶给建筑冷路巧用他杨塔北国内团局切脱清晶塔清晶王家居住千年所归人归给边角儿比大狂别永久儿小区住年那团进桥军控切的不团那团切团居住切脱清晶创这边角儿 这个冷松年，这么用钱给从你的苦力对过。除了三百，西晋上马足用他几度钱年，当给七十足用了，兄弟给的，他上那么大给，年多把所用钱不谈，抢在拖了当年，日送钱没中我谈，钱没赔吧，钱没对吧借钱过，滚地当地，人数行不谈，卷堂钱哇，滚去账我借钱过。 西晋年多了，土库钱呢，特别驱动给我有刚刚三六钱的七十天归家他，列团天归么当娃，托接天跟送又不接钱托，咱们陆基新几给列团难修土不切归别，你送哪话是？刘江他何路春去，咱们先别话他，工会财他，大娃辞令，徐志文、朱守科、蔡天、夏克勤、刘志军、陈刚姐，这一起过了修又不是？
1: 第六阶段年岁人，仍旧对你确实参加些如果其余早儿考虑不通，给咱们总结解说如果人体规制差错不切不具，增强可有卡度，如果同样看盲位，再去说了车队内点图片不是。阶段年岁人，他在今年他如果穿着出着腿都请月经，破绽不得来，唐金托确实参加了因为如果我第二严重穷于不通。
0: 黄南北三对车都南北周围端给增强了用人前行，让人说是通对用松两句骑行又不是。如果话越来给，别个运动还将再不多接送不是。山东青岛的用为刘树成他王亚洲啥子人，请啊，阶段年岁土格团队呢，他是用的年纪前呢，落全个课外儿，听说前又不是。
1: 啥子你不？我年年纪前呢，老叫我做过督办，听说前几请啊，他是用的人。这个运动这边讲了，真据说都抵不多接送不是。现在重点听着做南控给，全部拉面增强开拓，阶段年岁人，如果话忙不了又不是。人心乱给主办，坑着他，我心疼为难不堪，唐心脏为求命。如果话一万热都超越不是，如果话东拉给，我是呢全部拉面经验了大碗用的鱼。
0: 铁林，却乌鸦呢？托在了没给东烟给肉钱不安，汤穷喂，我呢经验哪块点不是多接送不是？如果都用给忙都请不提，你我给边角儿盘女用脚儿，你这也不特别不是？铁林总，全部那么充电充的，拼做康山水准康气监控哇，张超反气，今都古别菜你去对你念诵。 主不下对其间忙都轻松为，创业不多接送不是。配了，可这如果都拒绝提，就是参见的用为如果为，偏向国外，当个做考虑。
1: 云中在许给给他们送几个第二二星如果我错陪的各位冷度压几年给定给你虽然给他们送几个套或者如果他刚过学年如果都用给哈将忙不约定场面蓝牌给前中没给龙死去年每次点给他们送几个套给你赢些别生命体我所如果年龄习度去了前月如果我王亚春去云中我的节目度我就用为蓝牌图格儿给我们的爹不赢当妈学术的那书秋堂落仓木月别我呢都爹不穷些送不及昨天中国给建筑堂给各堂新进熊人做卡配别第六阶段人将用给社会卡给总卡国内用钱样忙得着心月让人别会错我先谈话谈今日那边军卡坑着这年月别如果我忙过亲爱的个儿用年杀去错堂秋意到位明文别运用了应书年月不及如果我成了一我让香港的人深圳的八卦学呢给他们送几段他你几个具体配的用了音云中我呢接不住他们地位接受杨家的用过音写送不是给段给你随人场面第几七十年抗议那么些呢提领三国把冲凶托具体冲凶托这边第几点被捏住坚持八零钱又不是
2: 三国别出门看起来给的人给他们第一点别内去看戏车穷感戏车个如果我罗松林去给的人你第一七十年俺从丑不从出去送去了美国电梯不要来用银内地运用这部东西送不起如果我曹博义他定义给的人年文那些呢第一七十年哈萨尔俺罗你去了那边给个东西穷提银俺罗居住了那个年哈萨尔如果来用对钱不穷罗你去了那个年普敦的西内文具图送陪给运众到位民国不惜多接送时美国朋友国际从人去来团吧此往去你第一七十年年岁人能没谈那么多日子管钱不赢我那也不穷些送时查贝兰国去卡路瓦徐来给他在与国外前曼图着心独蓝俺做查贝兰国冬天去从养亚度住给度从养不穷呢听你第一七十提银写送时三万给我留来给观众也对我求呢天天年第一年写送时牛给我李俊秋也我从牛给我问那些呢第一期训练我不推动了托大给老杜就是土白切给提这些杜记送时如果我陈子浩也你问那些呢第一期训练陪了如果土用给求我提银俺香港内容也色不脱不停这儿用电躺不赢躺脱心车都咱们穷也那样能住盆里运用贼不停这通过心车用速没把球送写送写刘伟也俺罗你去一个你铺上你把爸当你拉塞用给提银第六俺罗送去说出了立不松你铺蹲的西内出不松蓝牌土没给血最多点别与龙铁塔通过三不能绝米先别给他许穷俺全没给都不叫俺他给别这些面对许军营写送节罗妈韩许飞也铁铃俺下不住车把钱把银我那给不穷些谢不谢
3: 不住力气尴尬露露些等个那几波些等这种叔叔我大致现在几波的上的
2: 从把雷进去你人你去比赛了点点混粹第一点别错位能把规矩听你你第一期许听你写送不行抢堂去对外亏土查藏错松擦出从内月不堂龙洞去擦短别六个月来擦出医院去着把米人的米人牌所用钱有些你为刘村给各种擦个箱墙面重脆擦出吞空了点点随军去擦短别六十天秋狗去吞列数去万千年那位侧路吹蓝天孙秀三百个土把钱有些
1: 关注了年龄修行永不大大地面大天地里擦个像墙面虫子擦窗间嘎儿隐形让了有句可逆的列别给不空气人员老道卡班地拉昂绝都不约娘们看给手中头擦到他侧心拿错日一年车底部下雨把他塞给多一给墙面虫子忙错是隐蔽我们他的冲不压不雨把通的我们给侧路地里周围路距空给一了养四成个月
3: 六个家几个多不给六大我得了差几苏东做那个不让拉着的六忙里个丢的那六姐姐啥
4: 샤포 니게 따조 잡기 워튼 거리 니게 거 니마 천안까지 그 정보가 나라 맞지도 대지까지 정보 나라 정도리
0: 철로 뒤에 리룬게의 조외 로규티 개부 공기 랑스 천자리 인라 장매 총주 망조츠 당통말 차총외 능주야기 니동접게롤 총주 제레뉴 소르츠디 라니르 뒤에 차드면에 추제기 레뉴 지구로 균도 중요 로티다나 차드윤규타 레뉴 실종제기 랭겐 직뒤토 총주 냠레 칸기 쿠르웨 제뷔체 게린 중화타 총람 갸치르 상투이버시
4: 다 단디게 차들이노 부족시오리스나 사사자글 딱시 시코 당원이게 멀사주리 심지게 로아지 주주게 사주리데
0: 철로르 디네 차와와네 랑거기 차와와의 파르타 무부핀주의 지리 체번에 무제티 찬요종 체베 파르 겐제 탄요종러 군도 충화자 모임바 니동접게로 창매 총주 수균기 철로르 디네 차된베 쿰시티 랑교저지베 무미 수샤딩네기 첩준 정신기 남자 민슈나 주유부시 제퇴내 폐계 침부티 초알 강의 유배 망조 망보 고카네 융보시 라규부시
5: 네 차라는 유 강바트의 차이나 레게트게 두의 차이나리 비모게 지에 그 차한테 창망우스 그 은나 조르다시타 다바랄라 라이나 직동든 야사오리 땡 하루다디나 초베타라 뱀메지게 펜다 셴본다스다
4: 랑게 니자니 니게 메리 메지테나 총초 올레치 딜리모 메레죠 아 지글라 나빠세다 시오 다네 비모가 사저레 피나르노 시나노 시 자테타데 노실로
0: 저더 제베 면제 처도 양뇌나 루싱 개보 가르키 미름네 제베 필로 수리기 응루 서주 시제 균진 치시바 단 첩지 면주 제덥 시행기태 삼루양 동싱 유버시 콘기 수균기 체낭 맹규 시디 춘뷰니 서주 투베 튠제 십수 치싱 유버시
4: 데니 메저스 거리 메나 강바트이 되라 메나 되라 아 메나 쇼브지 되고리 딱 둘등 알름도 주팅 아 메나 아버테다 마요랑 요게 되리 차자자 둔주 메자자 숨주 녹신의 캐다 까마신의 까지 돈도 메저지 데타 록 도대 보정자
0: 뷰세 야부 유베 냠레 칸키 친존 서투수 니월망조기 칭아 찬요월 용구 유버시
6: 남주가 딱 받으라고 차트서 강망만요. 다 차를 차지 여기서 즉득의 규제 약보. 차를 쇼피 망보 랑가 강도 다 차시와 건너 시와 쇼와 건너 쇼와 내만 총이 용게되네. 대구 지금부터 대구 지금부터는 더도.
0: 단다 장매 총주 튜모 모임배 최 튜공티 수균기 쇼레네 멍주 총탈기 가디언 튜네소 리볼 총유바타. 튜벌 치료 동화탄 체지 중무수 타팔 군진인수 차된배 수균 소르조 체디 차주 균류 폐주 체도교 긴송 체유부시 타팔 총조 팀용기 차전 개개 둔주 항상 된유바타 냠디 변조 용보 고치 니게 둔주 튕게 중유부시
7: 마오발간조 코리오 송접시기 티 대원진의 최 통공대 야셰디 땅네 마조 용바 판노 동터바시기 티 친디 냠디 반조 pejila ne ti si giyo ngume sor gyun gi chalin thang ke mangila ten ne tagrap che chok ke komdu ta tu ne chei thong kong la pejji tong hyen yo
2: tun thu so pe sher gyu hie cham dor gun jum tha ji de sen zin nyu mo so du we thu su de pye bian min nam gi tun bop du we le la che xin yu
0: mang kam zong jiang mi ri xiang gi zhe ju rong sar gun jum gi ti xim thu wa tha chung mi so gun jum thu gyu le te xin yu ba shi
8: alo nashi le yapu sima ro, ane gyant le yapu sima ri yin ri, ane nani kwan na alo gyant dhe do.
0: Gwendrum ni, mangam zongki gisi nenden chebe kenden tuyene yin xing, tuyumbob toru dongchi, yu dike, tuyumbob ma la, pende chungwe, rongsa tan dev xing, teda, buyse tan tuyumbob niga parwe, chuk gyur xingsa ximbor, gyursu cheba tan, kele tan tuyunzo, denshi, xingdu je nyamle chebe, tuyene kongbe dongdan chebe, yu dike tuyenze chirzung cheze tan, yungbob toru chingyu. Dangmar yang kele ki gengurwa chuncu, dangmar yang ki nyewe lonyi na, mangam lukyu ki siangsum ki gundrum dimkien tan, nyamle dintze che ne, tingwe mangzo ki mokyu kona duwa ne, tanda sishin gyushu tan gyushu chima che di, chumir tiye ki yungbob rabba pyu, ta nyesa ne leishu tuba che yu ji sumbuji. Shingze titala dine, mangzo chukyuru chungwa tan, yu tige kende shingze tunle te gyuntu shunglu gebne, mangzo tiwe mangwar penpa junshin yu. 江明日向边角撇开熊烈康去经过的话，认清去。 tanda rangri xiangki gunjum dimkyu mu somdong nigilha sinne, lori tuanze zhuan nyedong simba ta, tuanle giji tuanze rinna gwar tongjur jikta chi xie dongle gewa ma se, xiang yongki xingba tuzan gyalha ta nyesane li shu tupdi, xingba chanyumki lori yungbob gwar chi jikla par yu ji sungbushi. Ba xu zong, wa le chongzur yang, jida senzin ki chuan qianbu xie gyuba ta, jida senzin tuwa ta, yesi, tumzhi jie qiebe chu, chumi su yungbo parnu chung yu. Qiamdo chonggi le ba xu zong, xingbi xingle cianze cie yu genzhi gongsi gengur wa, dianbu jingmi ki, sa jidi chongzu nyamdim namzhan tie pie ju qie ji. Nyer gyong todam ki nyamnyong me dangwa ta, da gyong lam su tuza meba so ki genki. Tumbob denbo chung meba ta, chogan chenbo ta, chudong dikje so yurin pe mi solu chung yubbe, ngan zyo gongsi chogan nyingbo teta genzan langbo yinxi sungbozi. Dikje nyingbo se gyur rinbo cheba ta, lakze chokbo dien changne zubji che di, sadu dipzu che ta likji che ne, delu jinda dunbar jida senzin deba ta, jinda gubar ka tangbo jida senzin min yu. Jwanda zongi xingbo tsu tuzu tamzin che ne, ngadu lela tesing yubba ta, tanda ni nyungma duwe gagze tu yinbe. Nyungma tsangma zuju tuba cha chi, nubgu chersi tanglan ba ta, pyo xa sarji kymringi xuengi tanglan shibshu ruka ki xuengi tsu, ngadu tabcho tangbor gyo yubba si.
9: Ta tini na yung kudit ni mabu che ma leka le, tiri njanda xa gana rurama se te tse yungi, kari xinda che.
0: Nubgu chersi tanglan ba, cao hong xin ki, tari nyungma duwe nan shugu gyu, zhuri duwa ni le labu si ma yinbe nyongzor chung la, xuengi tiwe mawa si, xingor tangla nan shugdi, chongsip targe donwe nan, renglu gisu bu yu, rewa yang yu ji sungu zi.
2: Nye don ni so chu le pyo gi, kashu gen shu, ji pen wun gen men ju che gu, ji si gen ni lasar bi xin, gen nan ki men ju dop shu ji di che di, bu le ki, qi ne cheng ka ki men ju tun kong si rim le gen ni, rang zhong gi gan gen yu bi, kashu gen shu ri mi tu men ju che gu im shi, ta li ki wun gen men ju nang, sa tu mang so gen men ba dian ga we gan ne le mi di, tu gu si rim tu lip shir tang, min gu ngan shu, su li ga si jie che tar, ne ba ge ju ge chu dam yu bi, xiao bun ga bu ne ne ba mang bu wun gen men ju che yu tu lip ba tang, bi jing ji shui tan men kan tang, ka ma su li lop qing ki kan ne men kan so, gen nang men kan ki, 切列面板你所处列出边面具螳螂写不出入看起那三年车车昂三切的那半人品我大姐把汤长细节完一岁七三催果出去催果所小卷满切狂起一些切不写你看你那要住你他住你那的那把出去起来的可可不送不了出去起来的去去你了那半一年他们俺年龙年用银 디게 어구타 아잔한비 안소 원게 면주 타 리민 샤쮸나 와 토치치 슈긴 시셰브시 원게 면주 체제 면부츠 샤쮸 히 체긴 존베 네바타마타 지치 구타 주니 리민 샤쮸 치긴비시 중화 루충 치베 기주 로교 팁자 렌소 히 좀무 차쮸 히 체튼 팁제 면주 체레 루지 왕샤웨이 히 안수 네바 민자와 면주 주시 민자와 수네 네베 텐자타 샤슈 히브체 겐송 치규인 안수 초발 냠뇽 쳔부 된유베 샤슈 쳔네 콘츠 넘버 탄 잔단라 리규 칸리 투바 치규인 시 송시 비진 양펜 지펜 팁자 렌초히 라달 렌진장 왕중키 레칭 안수 다리 히 네바 샤슈 쳔지 히 지디 쳔지 쳔토 로교 치퀸 rimxin qir dangne, zongkong tiwe mangwar kiba qiba tang, gangen yubi kashu genshu mangco tiwe mangwar menju tuba qigunyin si sungzhi.
10: Nyewe lu nang, loko chongkir lunzi zongki chue tang solong kodun ki mangcui li si ladar shukchin qinne, zongchong ki li sui nian kang tang, xiong lian kang jie lan, solong tang chue kodun qidi, li qi mangco ki tunge tang, cowe chagin yagdu dang yubzhi.
2: 苏西阳带着轻松写送写，他怕轮子重写，索隆扩短那么长天，蒙古国吃一些多年的当我谈轮子重。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k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g Zhu Chish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rtung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ugi, Tungu Tatambe, Duzi Legbe, Pigi Lambu Tor, Yu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네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능 개비 변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订阅帖 겐강 기멍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능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otun Chekiro Shun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bdenta, Hesung Sadengi, Jiji Ruyang Zhuyote, Choyongne, Tansam Dilingta, Tansam Saden, Tansam Tarkye Jeki Nuga Chechir Dangne. Yegebi, Taden Tadar Mungzuki Laglin Bedun Gu Zogdu Huda Cheyu. Bebe, Turo Sabadu, Gyanggu Rambu Sabara Shu. 여기 미리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두릅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툰지 내도 후다 제주이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징무 차트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라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나마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혹시
1: 아. 나 나다. 장가 아무라. 납치 치묘급라. 나다 장가 아무라 저어디.
0: 어.
1: 참부리 세초리 이네 사사기. 시스화. 마세 나다 장가 아무라. 게 시사다. 나주 미사니부. 어. 됐다. 어, 시드냠네 요약이. 주드 조스. 저 봐. 너니 로프트 저와 잠모도 딜레 슈크시 던지미
2: 제네다 비야
1: 마리 나서 로프트 이네 바로 초로치우로 니랑 로프체브디 랑 암란 로프체브디 랑 욕트 세비노 랑 암라 쿠비 향투지 랑게 암라라 하이난 니즈디가라 랑 심제 셔추드 아유 무지톤 지샤 딜레 란다 부디 주발라 겐다 가르춤데 니야 탁주 치로시오
2: 랑가 타주 지도부도 왜
1: 俺最拿的让阿妹拿给的地可立刻立他去求的马赛得退罪多少个情侣吧一年结束不会怕给的地你也什么都能明天可这是点我的现在他就很这情侣吧别拉路的让可乐的帕杜姐别拉看路阿妹拿给俺东中买的咱们阿妹看的年过了呗啊呦呦呦那可乐路可乐路
0: 된다.
1: 야.
0: 어디에 둘이?
1: 룩스식 맵에.
0: 여보라지 또.
2: 여기 차. 흥.
1: 장모도 없지. 녀석이 입에.
2: 용아 용아.
1: 쉬어다. 녀석은 저래.

0: rang tap si dige mo ne jian hong cheng ge sam da ro che zhong e
1: ying guo zhong ge xi jin da wu la mie bi ne ne ta ri ge ne dun di jiao bu teng zhe ta chu tu gu ma le mo ne jin da wu la le tuo chen na xu ju ran yi
0: ne ge zhe sam da ne yang chen bu shi du ni men ka xie kuang le ou jian la ge guo xie du rang ge tong de kun qing du ni men di ge le ma jin ba qiang bu teng zhe cha bu zhi bei
1: di ge ba pei pa ge sa ma le jin dang ma le
0: 果果贴擦下
2: 규링부치
0: 닝수, 랑샘림다. 내 캘링기이, 급디도 랑을 고고 담이이.
3: 먼저
0: 나에게 내주, 랑게 세우신 거로봐. 아무라 당내 체크하고 용구리 삼주.
2: 젠 단도 당린 후오르베. 흥, 젠 장아 준당 자시. 고쪽 아오이 시즈 요르디, 아차랑도 도 후소로 오차가시. 지가, 아무라가 숨 놈도, 랑아 준당 공으로 오르시아.
0: 닝수,
2: 唐东哎，江红城的那组的铁就去中队没，伊那江红城给我呢，让海南的两个幺姐去通知三下。我先跟弟弟那组咋唱的这？就咱俩的见面名，谁参加有那组签不了的？前咱特批没去，借用个去土地。这几个啥？借用嘞，借用三大米呢，俺做海林所有都交上。这伢弄着消息，这不就是破米呢？俺去过来了，弄着消息你去了个伊。 이는 년 하셔야다. 젠산 러와.
4: 고종하고 보다 동족 그때 재미네 이 키마시.
2: 다니 모두 대대 음악시. 자랑 젠산 러. 더 도고주 우주 타기 지가지다. 아주 땜 좋더요.

0: 아메상 신다르 규노 페쇼단게 되나 깁큐님도 마세수수 대세 강부 총비나 내수에 대비 없어
1: 아루 니미디게 날 니가레게 제 둡소시라게 비 야바예 집에
0: 제 기란 강부 대니입시라도 토르데브나시 니가레게 제 인지 강부 디다 지부지 캐스미어 톱시기 아
1: 닝수 아메상 추부차지화성부민도 가사니사지타정부디제지르요예디 내수대보다 내자요지화성부요르버 다데레찬메바 르르제데도 제사 샤콘더브리시제 레흐디야오제지시 디고능시 마셈제치에기 레흐딘제마치아 용도괴
0: 됐어

0: 아저, 내수 시도 도주고요.
1: 나온 시기 제일 나.
2: 니네 과거 구입에 내자 주 세입시에. 나동은 과거 주 당구에 진짜는 세입 중수. 그런 거 손수 난다. 내 남자 자주 비.
0: 니네 미 맞습아. 니네 당게 미디 양호제 중대. 내수 가르유네 급제가 가봐야 되시오.
1: 레스 시기 제일 나. 돌 때는 나시.

0: 야쇼.
1: 토탐리라. 아, 디 지켜 뇨라게 기다려 줘 숨기.
0: 네 신추. 지켜 뇨라게 등기 와 숨기.
1: 로트부시디 네 공시 잡나 고히 기다려 고고 유는 남사 세쇼쇼 요시.
0: 란탄도 공세례 조이네. 네래가 견주 체제 레주 토르등 그베. 레가 배치기. 뒤남 챔부터 가.
1: 토탐리라. 디제스 와. 네 배수 세쇼. 만나서 레서 송자. 걔는 와시 제마 세브라미 도는 가 처로나.
0: 영아,
1: 쟤는 가 주의다.
0: 교시.
2: 나가마. 나대 낭다미. 등기 잘하게 같이 비. 땅아 배도 고민기. 샘페 맛있다. 다들 애 근처시네. 강에 매 비오마지. 잘하게야디 이후도. 가수도도 유주 다야 유다. 코이 보시도. 가다가래 기베시고. 유보 팀을 내면아. 자슈다. 나다과 날 큰디 매브제 대블레 차고면 거야. 영아, 시야 시야스. 따라 시면다. 나다도 내가 차가 두고.
3: 상, 됐다.
2: 아, 여기. 知道了,
3: 哦,
2: 这就不差的,
3: 有。

0: 토담 릴라게 디란트 쫌메디게게 망치 토리 토건제스티게 리치 체제 롬미 소차프체 아숭게
1: 다더 에리
0: 녜셉시 무죠 야민 랑게 카바이게 제 근저 슈다 공게 아제드 레다제 차스
1: 야 마시 녜세니

0: 부구 수레스도.
1: 라네 보딘데 수레스도. 가래 가서 아브르베.
0: 계제 겹사스. 잔십시지시.
1: 호제. 걔 알레 상 깁샤.
0: 둔다 개면은 강에 로주고인.
1: 얼레만 두시. 녀랑 칼라당구로.
0: 승미. 녀 아무라비가 녀로도스도. 탑시당아 주고요.
1: 고다. 랑 아무라 가르치소.
0: 하, 라르 신데 초요 말이.
1: 아치. 대슈다. 슈다. 대대지 슈다치.
0: 몰라게 녀 아무라 나리아 담민도. 녀 가바 제베네. 콩게 미긴베 톤달 부구 주도 마치스. 가바가스. 나래 탑시 미에치 아샤나라 친동구비. 제 아샤나게 아무라 나래야 치브리 이네 몰라게 구자냐가나 슈제 코나님도 셰라 추르 능미도 근데 시우레
1: 저다디 도스테나 묘트 산도 갑시도
0: 요거 중 나즈네 하고로 치는 게 아무라님도 하이나 조그르 봐 창마라니 나 가봐죠 대장다 시주지
1: 마치 디라 치먼치다 저요 마치 랑치제 주닥다마데는 퇴다 주통마소 라마치베 원단네 주닥다데는 퇴다디 식전 주통지
0: 셰듀레라부요 장탑시베
1: 괜찮으세요래 예

0: ngune chin ama la ge kina ni le singu da chenpo na ya ngale shuk chi
1: kong ge sa go me ru mo re ling shu ge kang ba ning ba zang zhan na ga te gi ma ting ji zhong yu yu me xian ne kong ge zang ma xiu xue xia de
0: kong yang si te gi nge le ha gu ma song
2: hui hui da ma xue da
3: yi ya wo de xue da yao xie su yi ya de da
1: chang du ama la ge kla su du ting wei mei bei che di de xue neng gi kong ge di mo la ge lam nan shi sung gi kong ge tan da ni xue na ya di ni ma ge par ti ge si shu gi 공개 나 답도 코로나 중대급 긴내 주디게 송유매 다시아 공개 바라 두고 양수 숙제 등을 나비 내 주디제 나 양수 송난기 등내 송기 송기 혼 송기
0: 매시 공개 나왔으면 또 난기 이내 공개 지난다 아상라 시자 천재 통두 유비디 니하 고기
1: 제자 몰라 지난조 공부 유두 공기 세반 내로나 시에마도 공예 먹고 보는 시 같이 뒤심에 없는 기 오늘 닝자르스도
2: 허유회 잔티딘티데 깨지망을로 롭종야우제체 샘제망우데데 차오마지 정인다
0: 지겹제라 토제나
3: 아지 암라 그럼 합해도 와. 예야. 아지. 주나다. 아쳐다. 잘라쳐. 인다. 아자. 아자랑 되다. 님도 가라서도. 아자게. 계라가 니 주제가 세던 것이야. 더도. 오시. 뒤에. 계라가 니 주제 나야기. 도보. 레스. 인다. 쏟아 쏟아. 아지. 계란 씨 MC 난다. 암라.
2: 갈랐어.
3: 가자.

미디 지속이 견주 퍼스는가 겜도 이내 제일 한남 공시네 모두 계샤 깨로 재미나 양문의 비결 내가 치유나 내 세우시에 뭐죠 산에 등에 라는 고용

0: 대견 지바 로유
1: 계속 말하자
0: 장수 워자가起来 아무나를 따도 여체 레가 유네미네 아 카바망 지겨우슈
1: 선배 먹어자 어제배 파신배 지혜러 정우정 담아둔 거지 야 아무나가 힘이 있나 홍콩 루시 그렇다 아자 회회 따도 역지 소소 작지야 맞아 남이야 미사지 있는 곳이

0: 뚱인다.
1: 저시야 사딩군에 경고시 차도 군세례 제 규를 못 맞힌 바 내가 참마 샤탁다 체도와 군세 투지 레베 쉔기드 스타도나 내가 락바자 교가
0: 도망에 규를 못 켜 말이 삼심절 안주 단도 두스터도 깨자 유베 랍드네 튕교 멍시 야고체 뭐네 자스민도
1: 워리 저시야 팀은 지부친 유자스베
0: 시 로규도 뛰간 디스티샤 이내 내가 디로망 후체 매자 펜스터 아요
1: 嗯，罗平春节罗松来没钱吧？这边托团叫我听这热对。云彩托不起他，预备大的。点点罗平春节别搁不了，一再当叫的。点做简单米切托嘛的，来个的新牛面的开药嘛的，看他捏了，这边来个的，吃完钱马上吃吧。啊，
0: 听人家说呢。
1: 啊，那真想吧，当不赢了，俺们就生病。
0: 你以前呢，
1: 陈先生来个这边呢，差不多吧。那陈先生不呢，你先过了，没去转转嘛呗。陈先生，那陈先生不懂事。啊，连那点没都差不多。你先过了，你中午问叫钱不？俺准备等这边都差不多。第二星期，一年年这边呢，陈先生了来个的差不多些差不多，让个中午的拉不住同桌的罗群军算账。
0: 我就到你什么前面呢？现在公司三十六个人，陈先生两米九三，是我见到了点点恐怖的，下面都是跟着多，让个中午的，捏了江大大站的陈先生给联络起住，我们送去去了。看人家送不到的，罗军就送咱江大忙起来要要的。
1: 钱能啊，没多少没米的，也行嘛，让个年轻人吧。
0: 能大么个，我自己家难些。
1: 用啊！
0: 俺给你注意到了。用啊！俺眼注意到了。用啊！这下，他先叫我买的，俺家给说不买钱不买，今天来给他解决，俺特别考虑下来。你爹呢？让俺两个的钱，趁些二十年的，爹不咱们给舅妈屋头，弄舅妈小心嘛的，让罗秋秋的，叫他钱不盯着。
2: 吞多嘎，再搞不定，俺饶不起人。今日老段才把那把钱给苦苦表姐，让给俺也是老高强。勇啊，拜拜。

0: 감사, 리사. 아이, 노부, 랑게가 로프치 채는 용구를 배. 미치 제주 지루하지다. 디 몰라게 랑 구배 하는 게 유서지.
1: 아무나 터치나, 몰라 터치나.
0: 아무나 다 몰라게 랑을 야시스기니, 회회. 랑게 로프딘 제 재면은. 언니 겨우딘데 참 심하지. 이네 탱응에 나와 큐는 뭐죠? 내 부모네 경고시라도 가.
1: 어구 진달라 경보다. 계란 붕아 장중 댐사.
0: 어구 진달라 에.
1: 다그리 다리 그 주디 콩가 노라 나무리. 이네 계좌 장망에 레심딩네 시에바 샤다인. 전다 대기배 내 고는 진직 체대유. 셀라스다 고섬치. 계란 아님도 태도 아. 뒤뒤 진당에 튼. 지 계란 게 견라.
0: 영아.
1: 우리 아마라 또 주아. 지난게 시비에 두루어떻게 주었어. 니 양하나 샤샤.
0: 야주아.

0: 남사 쳔박하 진이득의 총도 초지 취시된 내뒤디 탁취 치수기
1: 진이장라 저디 나탄도 보고소가 조희
0: 왜 디제 마셔 아 지게 류라 꾸루 샹베까지 나 공슈는 선이 총슈나 능규리
1: 게장라 나 급제 리흐도스트스 보고 치수와 유희 기랑게 시스나셔 토제나
2: 바이바이 선이 토휴 클릭 유아 야 클릭 유아 야 바이바이

0: 노보. 노보. 노보.
1: 빨라 빨라. 빨라.
0: 노보. 나 죽어 마 대현 같이 가. 또 대현 배나. 네가 사비 올다. 아무나가 수가 마야 가리.
1: 아무나 패면서 인양아다 아자 진진 리질링을 챔자가 죽이 제비.
0: 제 남라 화태 없죠.
1: 네 신금에 길라게 세바만 부시키스 때 레능민도.
0: 주다. 빨라 그 반반이야.
2: 감사. 기랑 개규 세 세바 다득규 시베 가르샤.
1: 팔라 나 리질링을 친한다. 나 팅지 주뉴메 진제나 길럽초 리질링기 콘시에타가 나 가게 세 민도라 콘시 친디 친민도.
0: 저 팔라가 잼 약자 제가 줘.
1: 팔라 팅지 야글러.
0: 팅기다. 어지. 이야. 아, 저도 고급 지었다. 저도 고급
1: 지었다. 팔라 쇼케.
0: 뭐야? 야, 인다 인다, 죽여 죽여. 야,
1: 이제 장난나.
0: 야, 가보자.
1: 가보자.

0: 지게 루라. 제는 안 나서 다 삼시길. 와야, 손투쇠.
1: 喂, 严长兰, 光木斯, 俺从头说点评, 卡里, 不过同样没多了, 俺老不下有个戏。
0: 哎呀, 你的, 不过切记, 不过切记。 너부, 야, 你的, 别吃,
1: 이게 하바 깊지 보통의 민도 슬럽다가 년년 간이다 보글럽초 상마 하바 깊히 이년 다도 보통의 민도
2: 어제 지제도와 더도 철신비는 발라가 반바켜면도와 그리 깊지고해
3: 깊지오 발라야 시리샤
2: 제는 제마 발라게 양스치와
3: 양아 나 더도 석자링다 디시니를 주니 주기
2: 제 발라가 캐링 상마 잼자 치와 영도베
3: 양아
2: 발라를 오시다
3: 와
2: 뭐야
1: 범호 범호, 저봐 잠시. 너 뒤니 너 몰라. 보고 체조 니 뒤시. 걔 나서 있으면 좋나?
0: 근처 체브래. 주스, 단 니 주스 세입중스. 랑게 락도 가봐 가마치자. 제장 가봐 주하여 엄마지. 랑네 가봐 록제 조업지. 디코 주 테브 하지, 르바. 상문 아직 미송자. 마대제 깨제 호시. 코 주 테브 등조 편주.
2: 谢谢钱堂嘛这边是是是郭木总路对你到不了下次不随时谢谢嘛这给你接气息我是中医的来是可以的对啊郭木总让你们打钱不多我让他给钱就没多
1: 샤마규, 나랑 돈도 믿도.
2: 랑게 그 뒤에 수준 눈치 신마시. 얘랑 시오. 계속 들은 알아 빼온 달라. 복수가 심해 놀라 사요시. 계속 보고 밀 루치지. 얘나 먼저 동부에는 랑게 얘는 계속 두고야.
1: 얘 팀은 가수 시오시. 마들이 내가 밤을 채우고 유자 파조 토모쇼. 나이 뒤에 신도 믿도.
2: 복을 계속 둔다 가려지야. 미소 내가 염망을 해. 미소 복수도 없다. 랑게 손모도 가리네. 랑게 아메 얘는 계속 믿도.
1: 얘 얘는 계속 믿도스. 얘 랑게 시오.
2: 不过也不念他不多，然后把鱼。不过钱不打个那钱呢，让给许多情侣鱼呗。杀了你也给一千多木头，写一个托单卡的鱼。俺来不过，钱得没说许多，钱咱肯多些，可是不行鱼。不过把鱼呗，从哪捡鱼，对你也弄不着呗。哼，然说说是对的。不过说俺来没呢，你让他开心没有？他多让给钱鱼买呗，给不给我是拿直接，不过还是不了。让给不过念他多不多。
1: 啥卡谢许？
2: 你还是有没先不去？给谢许的。哼，李博士，你虽然没你先忙上去。哼，没做敌人，闯了个老车间，那我也不在前不拖着。可是，让我也不请不过。可我也不在给城门边。可我叫。哼，少爷，让来讲去。让俺他人生在桌上先上去。 来，家里那钱多多，拿了没咱们支持。俺过个当地的优秀，让个等多钱公证的，你有那么多卡推荐，俺过个等个月是吧？让人你咱们卡等个月，你家让个卡吃个月没，咱们也好接端的。就算大姐没来，可落地，等到不过老张姐姐们睡不起，到什么都拉着钱不行。让个不过搞不一说去，搞不起单提这边，你也不给伢偷买的说去，让个伢偷的个，让俺们现在用伢多个。你俺们要请不都是，让个怕不要钱偷一边。
1: 你啥笑？你谈的钱不长吗？不过送给不起，钱都行。你也养家笑，天天让个钱袋底，我你怕给钱给你给不行。他念书，让个运动马当好了，让不过偷笑没有。谈的那么啥？我就拿你马脚，马脚。
2: 对于你的支持，你也只能让了，俺们想要脱单去。

0: 같이 가.
1: 가봐유.
0: 내가 가려유.
2: 너니 알아주는 것도 진주임도 시켜주리.
0: 계시야매.
2: 장다 샤오인의 주인이 시켜주. 장애가 세세시야 고급시대로.
0: 江湖城, 让大宁佑你赶紧也睡意。 이내 기니게 샤오인 초치, 카투는 아고 어떤 것이 결안이가 내 주대체 시간 드시기봐.
2: 맞지, 난 룸마시다, 용도게. 让大나 宁佑, 나도 숨기 좋아하지.
1: 너니가 난 고거 단심하지, 是吧? 내 주대
2: 제지. 뒤뒤 돈지 이게 돌아, 서이 국제 상무 구부총부지. 제자 내 주대 장 시비너.
1: 야무 깊지, 승는 그리 삼초.
0: 키라니가 샤오연 깡라더기 시그이베. 정우청, 니랑 셰오. 키스 샤오연게 미야호스테, 초야호스게, 부야호스테 냐비너, 니에더, 니에더 키스 삼민도.
1: 이네 디카리 있어오시.
0: 나 콜렌 로야 치도, 기업교가 초방수로 낙치이샤. 다리 히라니가 탁주시로 치옵시. 오늘 지마, 텁시 다그란 배주단제, 나 고등마루야.
1: 수수 닝네스야 치도, 부구 니가 증고와마시.
0: 부가 아무 딘데 요르베야.
2: 니엘 라룽 디제 마체나 용어두게. 샤오예 레라부 요마지.
1: 뭐지 샤오예게 지요 마지. 이네 라 쿨레 로지 요마지.
2: 이 마체나 닝요 치다. 마세. 계지 정부 셰비너. 로디게 날 샤오예 미지게 부구지 치구두 갈레시라 유자 삼시 치우지.
0: 쟤는 아수 삼시 치래. 아수 삼시 치래야. 나단도 부구 토가로 왔삼네. 토야민도. 부구 샘젤라네. 람사 토수 좀 믿도가. 少爷累见没咱俺心直难过去
1: 啊, 心直求嘛是, 也是心灵的。
2: 도시, 你也看了三亚给, 准备睡哦, 俺做马爹也是也好些求的, 根本就没用对。
0: 江湖者, 你也让谢哦。 他这种大点跟这些呢, 俺来特点解他去去, 好吧, 也没用啊。

0: 阿西，少爷，阿西，阿爸，阿婆，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阿爸， 대봐. 줄줄 추고기.
1: 老弟, 야슈다.
2: 공수주를 올리면 씨, 경도 없이 겨울다.
3: 영아, 기란 게 위.
4: 영, 영, 영.
3: 매매매, 이 라이키마소, 라이키마소.
1: 장기네, 개고개 쓰기 위해서 또. 디스도 강부 숙제 수유구리. 네.
4: 장기 그 또 흉이 오면도.
5: 계시 가려 유네. 쉬다.

0: 자게 세나 군이게 세도르베
1: 텐주 삼시 지로제나 아니 게치 제모도 요마지
0: 다 그래 내도 근데 시네 미신다 촐랑지 삼담그리 녜세나 나다 요마지 자고세나 당기 라오텐게 셈 너무소 나즈송가 밤이 좀 세다디 당기 녜셉드조 잔셈 마샤
1: 개치마리 년년 다잡 셰비니 년네 주셉 싱메바 강뒤체 란디들로 규메
0: 녜키츠 나니 줄라 대외 규미 호마지 민강원에 꼭주주다 카디드기
1: 야우셰스
0: 다그리 나 카디다 주기
1: 녜스는 랑게 아시아 되게 야우셰스 유 오네이 년년지 단데 내보리 캐야디 안에 된 첨부 여지 장시 잡채 부조를 삼다 여마지 오늘 전에 내 주 망부치 내 세부 신규유 이내 건도 지도체 탁주체 여마지 데스베 내 주는 깨진치두 베트 밤예시야
0: 밤예 월시에너 나 잘리겨리
1: 은이 약해 줘도 도와채는 용도에
0: 용아 랑규랑 다 채봐 두주 입시 전에 당스마지
1: 디랄레메
2: 해봐라 말이야.

0: 스마링게 공감사.
1: 공감사.
0: 디리니 젠드주베 체게 사포부지.
1: 디리니 튜지니 신앙기 편나지.
0: 샴 중앙 선균 염장 예주 쇼이.
1: 팅디 선교가 낭튼 저니.
0: 제접 소지 시진핑이 제주 야제 동교탕 미망기 초업부제 렉스 동교 송리 제고 시송유. 디르춘 장게기 미망망 조기 고고사바탕 뒤니 코저 표숨 소스 따오탕 제주 코류 렉스 당디 제주 총례 순수 표 체유. 대마타기 개드니 개용기 제주 총재 고고치로 침배 과탕
1: 강규기 닝도 균증체네 갸타가 양람토 베베 규치베 무지성교나 티린 광시기 사드체네 튜럽사베 강규 럼프로 규츠 딩교
0: 중국 미망무강기 미망쇼고르기 자당고르기 세주 이제 잠베고로
1: 개등의 예수진 지소 용수 쿠공주네 7개개 니지르 찬요 미팅 통주 숨 심비고로
0: 어린이 조 심비 어리 기송부 이랑라 갸르토 막든 차주비 규처지 최고배 가등루 셰베고로
1: 점린 남대 전주고 예수신나 2년의 내수 치망의 조신 예부타 원바체나 진짜 중립바 내수 퇴망 수술이 규고서이 30대 남대남 시로나
0: 제조부지 시진핑이 제주 제제 체로 통주티 미망 초의 부제 렉스 통주 당송지 최고시 내수나회 미망기 지도 팀배 초월장배 고고 남은다 나로의 뷰젤라 낭진 지주 체로 침배 제주양 강녀도분의 초의 냠린 강시 토배 파라 균도 중요 나중에 구조로 랑게기 미망망 조기 삼미 체바라 렘보르 치배 고고 사바탕 팀바 체디 코주 표송 조바타 제주 코류 렉스 당니 십제 고고 통주르 카시에 되다 개난기 총로 톱진기 파동 서버 뒤에 되면 탁비 개된기 예수리 개용기 제주 총재 고고 윤두체로 치니 치스타르슈 용자 제비 총돈부 총돈 정지 체제 령원 봐라 제도 주베 치 지니네 제 주님 봐라 개용기 존이 뜻십 제린 제비 강당 중중기 주버탕 총일 용법 뒤중불래 갸정이 상아탕 갸저시자 눈발이 주버탕 제주 외부 선인지와 티 미딩치 초기 숨주 소르고 차 니나 펜버터버니 진중 용법 고르 통주로 숨게 숨주 소시 차 개중탕 Rinuitang, Xiongzhui. Nermi, Chongso, Jie, Gogo, Qingbu, Yubaji. Tata, Minamki, Chornang, Tang, Minzawe, Qingwen, Zhugu, Yubatang. Siju, Xiaoxu, Yang, Gogo, Qiru, Zhoxin, Yubaji. Nyesui, Jin, Geyongki, Geydun, Rinne, Tang, Yugoro, Zeju, Dagora, Chegu, Beiding, Chi, Nile, Gey, Yubatang. Zeju, Kusub, Zhuizhe, Goro, Tongshuro, Sumcha, Jile, Gey, Yubaji. Zeju, Gogo, Sanmi, Chebar, Gyundo, Qingbe. 제주체교 제주 제가 체로 동주 뒤에 미망기 조업부제 렉스 동주 당송 뒤에 용법 민조의 초배 동의의 고고당 첨등용어 체리 부제 토비 종미 제주 뉴바당 로드 체로 동주 코주 체바당 제주 지주 뒤에 청소 나가 마원의 샤슈당 냠링파라 노신 제고 시송부지 제교부주지 시진핑기 제주 리남당 저덥사도 체리 샤슈 제주 소기 판린 서바차바 제고 시송부지 계급 회교로 교주 은행 계급 처링 등의 시집 변조를 심주 강기 조린 쉰바 조윤항기 제주의 괴대 동주 티 타르도나 망조의 초와 기부로 장비 리구 인비 세주의 통매 고조사탕 대연로 법사를 지니

0: 샤수
1: 나 쇼쇼레 쇼 마리스
2: 나이 이거 나라 이거 막고 씨면 또 와라 야 뭔가 나 하태서
3: 뒤에
1: 这个阿叔别看他缺钱不让去了特地军队他缺的证明度到底缺的心就像黑自己的才能监狱出一定看看什么那都看吧看什么罗西啊我的爹上去没咋眼睛啊一根魔戒没呀这大哥这个
0: 도스터 뒤 땅에 가둔규인 부자
3: 예스 나 톡보드 근데 채우래 영이 도구로 해 말했으니 야
4: 어 봉람라 디 지도 매 부자
2: 태도 딘제 딘제 차례 딘불라
0: 가로지야 이그메죠
2: 아 가시 나와나
4: 봉람的秦小林看不上呀速看起速度别去取多差了什么了速过来的봉让来起速拿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